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진리의 기준은 개인의 욕망이나 또 문화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옳다고 느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기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을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네요.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의견들을, 내 이해를 내려놓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되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기쁨은 무엇인지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이들한 일부 첫 곡,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프레이즈 앨범의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화요일 아침이고요. 사랑의 뜰한 출첵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기쁨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기쁨 두 글자입니다. 육아나 81번님께서 출첵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 오늘은 소망과 희망과 바람에 귀중한 한날입니다. 소중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인천은 어제 비가 내렸고요. 오늘은 흐리기만 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제 인천은 비가 왔었네요. 그리고 2042번 님도 비가 내리는 아침,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윗지방은 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1595번님도 대전에서 듣고 계시는데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꽃가루와 먼지가 깨끗이 씻겨 내릴 것 같아서 참 반가운 비입니다. 그렇군요. 꽃가루와 먼지가 깨끗하게 씻겨 내릴 것 같아서 참 좋다라고 비를 또 반겨주셨고요. 새벽에도 코람데오를 말씀하셨는데요. 피디님 멘트도 같은 맥락이네요.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죠. 보시면서 참 좋은 것들을 딱 보여주시고 어떤 걸 택하려고 하나 이렇게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네. 좀 안타까워할 때도 있고, 같이 기뻐하실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게 몸에 좋지도 않고,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들에 좀 손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떼찌 하면서 어린아기들한테 주의를 주곤 하죠. 그렇게 몇번 주의를 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도 자꾸만 손이 가고요. 우리 발걸음이 갈 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이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소리엘의 전부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쁨 이 두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기쁨 들어오세요.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소리엘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으시고요. 오천교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요. 5월 17일. 네, 5월 17일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소리엘 다들 추억의 찬양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저도 10대 때 소리엘의 찬양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같이 집회가 있다면은 와, 정말 친구들과 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그 추억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지명현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요. 아, 이번 주부터 해서 집회 기간 동안은 또 한국에 나와 계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시간이죠. 기회입니다. 함께 옛날에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 소리엘과 함께 찬양했었던 그 추억의 찬양들이 있으시죠? 그 시간들을 함께 또 첫사랑 회복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천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 저녁 7시고요. 아, 주일? 네. 3시죠. 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포항제일교회가 7시 반에 어린이합창단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네. 오천교회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내일 제일교회, 포항제일교회에서 수요일 7시 반이죠. 어린이합창단 또 연주 공연이 있으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 7시 반까지 포항제일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들이 내일도 있고 주일도 있습니다. 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은혜 받는 자리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를 악무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찬양은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주를 악무하는 자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3923번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하시죠.

주를 악무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들아 화요일 아침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3100번님께서요. 말씀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모인 누나 둘째 딸이요. 이기쁨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기쁨, 그쵸? 저희 딸도 태명은 기쁨이었어요. 이름까지는 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쁨이라는 주변에 이름도 있고 또 태명으로 또 함께한 어머니,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3100번님, 그쵸? 누나 둘째 딸이라고 하셨는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육아는 81번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1595번님도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청해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곡 먼저 준비했는데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유영광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기쁨, 이 기쁨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0: 찬양합니다. 아멘.
1: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죠? 우리 유가나 81번님의 신청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1595번님의 신청곡도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은 곡을 선곡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죠. 7140번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6144번님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2933번님, 출장 가는 길 포항극동방송 90.3을 듣고 갑니다. 지금 푸른잎의 가로수길을 정인숙 아나운서의 목소리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정인숙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분주한 정신을 쉬게 하고요. 안정이 됨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신다라고 하니까요. 저도 감사하네요. 네. 오늘 또 오고 가는 게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아름다운 또 자연들이 있죠. 푸른잎, 그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또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기쁨이 들어가는 말씀으로 준비했고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땡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이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이것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이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춘다라고 합니다. 네, 땡 추며 우리가 찬양을 하죠. 힌트 찬양 준비했어요. 예수전도단의 땡추며 찬양해.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주관식입니다. 보기 따로 안 드려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이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댄스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거 달란트 있는 분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좀 몸치거든요. 아시겠죠? 땡 추며 찬양해. 예수 전도단의 찬양 함께 하시죠.

0: 네, 예수 전도단의 땡추며 찬양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정답들 한 글자 오늘 보기가 없어요. 그냥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땡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들어가 한 글자고요. 와, 다들 뭐 보니까 막 이걸로 기쁨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 그쵸? 다윗도 아마 몸치지 않았을까요라고 1595번님 보내주셨고요. 저도 몸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595번님도 아, 저도 몸치라고요. 그런데 몸치 분들이 많으시군요. 외롭지 않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죽도시장 내 부산 영진어묵에서 고급 모듬어묵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트웬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SL나무에서 2인 음료권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정답은 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저 춤을 출까요? 정답은 춤이었고요. 많은 분들 춤입니다. 춤, 춤 하셨어요. 며칠 전 아이와 함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때 춤을 췄던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방송을 들으면서 딸과 같이 퀴즈를 풀며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도 읽고 퀴즈 문제도 풀고 그죠. 선물까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는데요. 새싹분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930번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5417번님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0335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 시간에서는 차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 버리시리라.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제하지 빼지도 말라. 자, 이것들 왜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더하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을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렇게 하면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는 다시 오실 그분은 예수님뿐이에요. 뭐 거기다가 이만희를 넣는다든지 그거 다 더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만희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이제 성공한 사람은 이만희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읽어보지 않고 그냥 남의 말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룬 자가 이만이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왜 더하면 더하지 마라. 그 여기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만 전해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깨달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예언을 제해버리지 마라. 제해버리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예수님 오시는 이 말씀

말씀들은 뭐냐? 상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상징이니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어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어해버리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했던 목회자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의 일, 첫째인 인재앙, 또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도 이런 얼마나 이런 것들에 자세히 말씀했는데 이것들은 다 상징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도 하지 않고 이것들은 다 상징이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릅니다. 왜 말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아깝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믿고 따르고 지키고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시겠구나.

0: 바꾸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준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들어 2부 찬송가의 교실로 이어갈게요.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이들한 화요일 이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섬교 계시는 김철환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네, 너무 반가워서 목이 메셨죠?
0: 목이 메셨네. 저희 진짜 한 3주 만에 인사드리나요?
3: 맞아요.
0: 오래됐죠?
3: 네.
0: 와,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분?
3: 전 뭐 잘 지냈습니다. 네. 완전 잘 지냈습니다. 네, 바쁘게.
0: 아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으신데.
3: 네, 약간, 예, 약간의 뭐 예, 몸에 뭔가를 하나 떼고.
0: 아,
3: 네.
0: 맞아요.
3: 네네. 그리고 좀 더 가벼워진 몸으로. 네.
0: 그래도 얼굴은 좋아 보이셔서 네. 다행입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담낭 제거 네, 수술 하신 거죠?
3: 맞아요. 네.
0: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3: 네. 네.
0: 건강 이제 괜찮으신 거죠?
3: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김철환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잘 지냈어요. 네.
0: 다행입니다. 네. 아프지 말고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육안의 파리버님도 우리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네, 5월하고 네. 12일이에요.
3: 아, 벌써.
0: 네. 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도 두 분 잘 보내신 거죠?
3: 네.
0: 네. 특별히 자녀들이 좀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았던가요?
3: 아, 저희는 쌍둥이 딸이라서 그 딸들만의 그런 어떤 꽁냥꽁냥함이 있잖아요.
0: 맞아요.
3: 네, 그래서 꽁냥꽁냥한 선물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아~ 네. 꽁냥꽁냥한 사랑과
3: 네.
0: 선물을.
3: 네.
0: 와, 보통 여자 아이들은 손편지를 쓰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3: 네.
0: 꽉꽉 눌러 담은 마음을 담아서.
3: 맞아요.
0: 손편지를 쓰죠.
3: 네. 네.
0: 근데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또 안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 하는데 뭐. 이런 다음날 똑같잖아요.
3: 네, 원래 그렇죠.
0: 원래 그렇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3: 네, 네, 맞습니다.
0: 네. 김철환 집사님은 어떻게 어버이날도 잘 보내셨고요.
1: 네, 네, 뭐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했습니다.
0: 안 주고.
3: 아, 유명하신데요.
0: 어머,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3: 네.
0: 심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1: 네.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쿨하시네요. 어린이가 네.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리고 또
0: 어버이날을 받아야 되잖아요.
3: 아, 그렇죠.
1: 어버이날 둘 다 밖에 있어가지고.
3: 아, 네.
1: 또 둘째는 고3이고 이러니까
3: 아.
1: 뭐 그냥 넘어가자.
0: 넘어가자.
3: 아.
1: 엄마도 집에 없고 이러니까 지금.
0: 아. 그래요. 그럼 막내랑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계시네요, 포항에?
1: 아니요, 저희 막내도 지금
0: 아, 포항에 없고
1: 구미에서 학교 다니니까 아. 기숙사 생활하고 금요일 날 옵니다 항상.
0: 네네네. 아이고.
1: 같이 밥은 먹었어요.
0: 네, 네. 잘하셨습니다.
1: 특별히 밥을 같이 먹어주더라고요.
3: 아, 그게 제일 크죠.
0: 고3이 바쁜데.
3: 네, 시간을 내서.
0: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게 어때요, 진짜.
3: 네.
0: 감사하네요.
3: 네.
0: 네, 아무튼 가정의 달 우리 두 분도 행복한 가정을 또 같이 지키고 계시니까
3: 네.
0: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준비하신 찬양이 있는데,
1: 예.
0: 오늘 어떤 찬양 갖고 오셨죠?
1: 그 말씀 하시고 나니까 주제가 좀 안 맞긴
0: 그쵸?
1: 하네요. 아, 지금은 주제를 갖지 않고 네.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0: 그렇죠.
1: 400 후반부 왔거든요.
3: 네.
1: 오늘은 주제가 신유의 권능인데 473입니다.
0: 네,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1: 네.
0: 이란 찬양. 찬양 제목에서부터 뭔가
3: 네.
0: 힘듦이 느껴지는데
3: 아, 네.
0: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예수님께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가사고 우리를 또 치유해 주신 하나님
1: 네. 네.
0: 그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곡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3: 네.
0: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3: 맞아요.
0: 네.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어떤 곡인지 저희가 먼저 듣고요. 이 찬양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합창으로 준비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0: 아멘. 괴로움과 고통을 찬송가 473장 들어보셨습니다. 이 찬양 멜로디가 아름답네요.
1: 네, 너무
0: 네.
1: 좋네요.
0: 우리 권미 집사님도 이거 어떻게 처음 들어보셨나요?
1: 네, 사실은 어제
0: 어제
1: 들어봤습니다.
0: 들어.
2: 그럼 되죠, 뭐.
1: 네,
0: 어제 처음 들어본, 처음은
1: 네.
0: 아니죠, 오늘.
2: 아니, 너무 잘하면 안 돼요.
0: 네. 아, 근데 요즘에도 레슨을 받잖아요,
1: 네,
0: 보컬
1: 어제
0: 레슨을.
1: 레슨하면서 제가 살짝 예습을 조금 했습니다.
0: 와, 기대가 되네요.
1: 아,
0: 네, 진짜.
1: 큰일 났네요, 선생님, 어떡하지요?
2: 고음이 엄청 많이 뚫렸어요, 벌써.
0: 와,
2: 고음 잘래요.
0: 진짜. 아니, 우리
1: 네.
0: 집사님도 그럼 딱 느껴지세요?
1: 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알톤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이 하이 소프라노까지 낼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데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되게
0: 이
1: 신기했어요.
0: 발성을 배우신 거죠?
1: 네, 지금 계속
0: 네.
1: 배우고 있어요.
0: 와.
2: 뭐
0: 옆에
2: 얼마 안
0: 제자네요,
2: 됐는데 높은
0: 진짜.
2: 라까지 잡히더라고요.
0: 진짜요?
1: 네, 저도 깜짝
2: 그래서 이제
1: 놀랐어요.
2: 다른 사람보다 타고남이 있으니까
0: 네.
2: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0: 전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스승님이 너무
2: 아, 그렇네.
1: 훌륭하셔가지고.
2: 중학교였으면은
0: 너무
2: 수학
0: 늦게
2: 선생님이.
1: 너무 좀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0: 아무래도 성악가 소프라노로 아, 만났을 텐데.
1: 그러니까 말입니다.
0: 아, 좀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자, 우선은 배우면 된다는 거. 네,
2: 그럼요.
0: 열심히 부르면 된다는 거죠.
1: 네.
0: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2: 방법이 있어요.
0: 네.
2: 사람 몸으로 하는 거는 뭐 조수미 선생님처럼 잘할 순 없지만 교회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을 만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1: 네.
0: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성가대로 지금 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이렇게 레슨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2: 그럼요.
0: 받아.

0: 추천합니다.
1: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1595번님께서요, 한 소절도 입력이 안된 곡이에요. 집중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입력이 안 됐는데, 그래도 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곡곡 소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2: 네, 작사하신 분은 한국 정릉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고 정치근 장로님이십니다.
1: 네.
2: 서울대학교 영문과 졸업하신 분이고 나중에 이제 찬송시나 이런 거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몇곡 있는 것 같아요. 병으로 입원하셔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서 이 찬송시를 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 네.
2: 작곡하신 분은 김성훈 님이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중앙대학교 졸업하시고 이곡 잘 쓰셨네요. 우리 김성훈 선생님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 작사 작곡된 곡입니다.
1: 한 20년 좀 됐네요,
2: 네네.
1: 지금. 네. 자, 20년이 됐는데 저희가 왜 몰랐을까요, 진짜.
2: 새로 개편되면서 들어온 곡들 중에 이런 곡들이 많아요. 그냥 비슷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가사 괜찮습니다. 가사도 괜찮고 뒤에 말씀으로 고치소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 1, 2, 3절까지 나와 있고요. 먼저 이 가사를 좀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2: 네.
1: 가사를 읽고 저희가 또 발성을 하고 한절한절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민혜 집사님부터 1절 한번 가사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2: 2절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1: 쓰러지고 지칠 때새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2: 아멘.
1: 아멘. 주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그죠?
2: 네.
1: 좀 몸은 약하고 힘들지만 우리 능력의 주님 용기를 주세요.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문 같기도 해요.
2: 네.
1: 불러보니까 그죠? 네. 반복되는 후렴 가사는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찬송가 473장입니다.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발성부터 한번
2: 그래요.
1: 시작을 해보죠. 오랜만에 발성해보네요.
2: 네. 오늘은 밑에 저음역 진성대 소리 한번, 그다음 가성대 위의 소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예이요 하는데 진성으로만 시작. 아예이요. 여자분들은 위로 가성대 소리 내면 좋아요. 지금은 시작.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
1: 진짜.
2: 진성 다시 밑으로. 아예 요시 낮아요. 다시 위로. 시작. 이런 연습하면 좋습니다.
1: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 한결같은 흔들림이
0: 정말요?
1: 없어요. 안정감이
0: 그렇습니다.
1: 있네요. 딱 받쳐주는.
2: 맞죠?
1: 네.
0: 한 달밖에 안 배웠는데 역시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2: 보컬계 일타 강사라니까.
1: 그러네. 우리
0: 맞아요, 맞아요.
1: 1595번님께서요. 와, 저도 그 여유가 있으면 레슨 좀 받고 싶긴 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봉사할 만큼 딱 그만큼인데 여유를
0: 바쁘시죠?
1: 좀, 있으면 하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다들 마음은 있으신 것
0: 네,
1: 같아요.
2: 그렇죠. 네.
0: 근데 찬송가 교실만 열심히 들어도 반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2: 맞아요.
1: 네.
2: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1: 네. 발성 좀더 해볼까요?
2: 그럴까요?
1: 네.
2: 네. 자신감 넘치시는 가성대 위에 것만 아로 고음 연습 좀 해볼게요. 시작. 포인트는 호흡하고 깊게 호흡하고 이거 호흡 안 띄우려고 눌러.

0: 고음이라고 하는 거는 후두 위치가 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는 거죠. 호흡 깊게 마시고 위치를 잡으려고 딱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아, 되는 겁니다.
1: 네네. 후두가 천장에 올라오는 거를 눌러주는 거.
0: 그렇죠. 네. 아, 이게 네. 얘기하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말씀으로 뭐 이렇게 뭐 구주 예수 할 때 올라붙으려고 하는 걸 눌러주는 힘으로 호흡 힘으로 마신 호흡을 무거운 거 들듯이 눌러주면서 고음을 내시면 같은 음색이 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 권 집사님 같은 음색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칭찬해 주시는데 흘렀네. 부담되는데 이러면 네.
2: 밤새 연습하고
0: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1: 순간 딱 긴장하게 되셨어요. 되게 잘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이렇게 배우시고 나니까 네. 정말 좋네요.
2: 다행입니다. 그래도 너무 잘 지나서
1: 네. 오늘 찬송가 473장 어떻게 발성도 잘 따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따라했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따라했어요 라고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배워볼까요? 마디마디마다?
0: 네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473장 찬송가 펴보시고 두 마디씩 불러드릴게요.

0: 아멘.
1: 아멘.
0: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가사였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근데 진짜 말씀으로 이 멜로디 굉장히
1: 네.
0: 좀 먼저 와닿는 것 같아요.
1: 귀에 좀
0: 아름답습니다.
1: 남는
0: 네.
1: 후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
1: 맞아요.
0: 부분이 굉장히 후크하네요. 네. 자, 어떻게 여러분 잘 부르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겠죠? 따라했어요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3장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이찬이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쭉 1절 연결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1: 좋아요.
0: 불러보죠. 네.
1: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둘.

0: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곤집사님 굉장히 달라요.
1: 아, 정말요?
0: 네, 잡는 것도 안정감이
2: 전하고
0: 있으시고.
2: 다른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0: 네네, 그쵸. 와, 많이 성장했습니다.
1: 그마이 차이가 납니까?
0: 그마이 납니다. 자, 많은 분들 안정적으로 바뀌셨어요라고 권집사님 발성이.
1: 야, 감사합니다.
0: 그만이 바뀌었네.
2: 권집사님 콘서트 하면 해야 되겠네.
1: 아이고, 아이고, 지요.
0: 아니, 왜 우리 집사님 그 레슨 하시는 받으시는 분들도 1주년 하면은 왜 책거리처럼
1: 네.
0: 하잖아요. 왜.
2: 하고 이번에도 5월 달 마지막 토요일 날
0: 네.
2: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0: 오, 네.
2: 매년마다 정기 연주회 하고 연말에는 또 카페 같은 데서 예쁜 데서 또한 곡씩 부르고
0: 그랬 살롱 얘기하셨죠?
2: 그렇게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무대에
2: 사람들 앞에서.
0: 서봐야 돼요.
2: 혼자 잘해가지고 안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 몇 명만 있어도 발발발 떠는 분들 많거든요.
0: 네네.
2: 그런 경험이 조금 쌓여야 돼요.
0: 맞습니다.
2: 방송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0: 네네네.
2: 떨리는데.
0: 네네네. 그렇죠. 지금은 뭐이 자리가 너무 편하네요.
1: 아, 네. 너무 편안해
2: 그래요.
1: 보이세요.
0: 네. 우리 더 나가는 게더 불편.
2: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자, 많이 불러보시고요.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찬송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3026번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절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고, 멜로디가 여러분의 귀에 좀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0: 네.
2: 2절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0: 아멘. 한번 불렀을 때랑 또 별로 다르네요.
1: 아우, 정말요?
0: 우리
1: 아유,
0: 선생님의 표정 보세요,
1: 제가 커피를
0: 지금.
1: 사야 될까요? 밥을 사야 될까요?
2: 어떤 느낌이냐면,
0: 네.
2: 우리 뭐 자신 없을 때 약간 뒤로 붙잖아요. 뒤로 이렇게 약간
0: 그쵸,
2: 느게느게나.
0: 약간 뒤로
2: 그렇게
0: 빼죠.
2: 되는데, 지금은 미리 치고 나오시네. 자신이 좀
0: 오,
2: 있으시.
0: 자신감
2: 생긴 거죠.
0: 있게.
2: 자신감 있으면 좋아요. 노래.
1: 밤새 연습했습니다.
0: 밤새 연습한 게, 와, 진짜. 아무튼 같이 또 우리가 불러보고, 배워보고, 실력이 느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1: 아,
0: 기쁘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뜨랑 같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같이 실력이 쑥쑥
1: 네.
0: 자라고 있지
1: 그럼요,
0: 않을까
1: 그럼요.
0: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하고 있으신 분들, 따라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입니다. 자, 그럼 이찬양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원곡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아,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레슨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1: 아, 좋아요.
0: 어려운 부분 레슨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0: 아멘.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찬송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부 시간에서는 찬송가 교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한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발표 끝나고 출첵합니다. 우리 정지훈님. 한쪽 귀는 극동방송, 한쪽 귀는 회의 중입니다. 이해 가능한가요?
1: 멀티가
0: 이러다가
1: 되시네요.
0: 들키면 어떡하죠? 네. 회의 중에 따라할 뻔했네요. 아,
1: 아,
0: 화상회의니까.
1: 네.
0: 그럴 수 있겠네요.
2: 저희 교회 어제 행사 있었거든요.
0: 네.
2: 가정의 달 찬양음악회
1: 아,
2: 했었는데,
1: 네.
2: 정지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0: 네.
2: 파트 너무 많이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1: 세상에. 일꾼이시군요.
2: 일꾼이에요. 진짜 일꾼이에요.
0: 네. 진짜.
2: 네.
1: 귀하십니다.
2: 저도 그래서 오늘 좀 목이 잠기는 피곤한 모양이다. 약간 피곤하네 아직은. 신경을
0: 네.
2: 좀 썼더니.
0: 그쵸. 원래 저게 또 바짝 신경 쓰면은 또 끝나고 나서는 좀 긴장이
2: 네,
0: 풀리잖아요. 그럼
1: 맞아요.
0: 좀 피곤해요. 네. 1072번님, 아유, 감사합니다. 늘 애청해주셔서요. 네. 회의 중에서도 이렇게 극동방송 이 시간만큼 놓치지 않으시냐고.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2: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따라 부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딥니다라고 한번 더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은 좀 울릉도 소식 좀 궁금해요.
1: 네.
0: 윗지방은 좀 비가 온다더라고요.
2: 아,
0: 그래요?
2: 그래요? 오늘 오후에 비
0: 네.
2: 온다는 얘기 있던데.
1: 날씨가 흐리던데.
0: 그쵸.
1: 네.
0: 대전이랑 뭐 인천 어제 비가 왔었고 좀 흐리다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자,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 상황도 좀 전해주시면서 어디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후렴 부분 가사에 보면은 마지막 이 가사가 나와요. 땡땡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무엇으로 고치소서라는 가사인지 이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기 좀 많이 준비해서 세개 준비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1번, 무략.
1: 아,
0: 네.
1: 무리하고로 고치소서.
0: 네.
1: 아,
0: 무략으로
1: 네.
0: 고치소서. 그리고 2번, 말씀으로 고치소서.
1: 아, 말씀으로 고치소서.
0: 말씀. 네. 3번, 아략.
1: 아, 아약으로 고치소서.
2: 아이들은
0: 네.
2: 물약은 잘 먹어도 알약 잘못 먹죠.
1: 네,
0: 그렇죠.
1: 그렇죠.
0: 다 약이긴 약이네요. 네.
2: 그렇죠.
0: 물인지 또
2: 고치시는
0: 알인지
1: 고치시는 거니까. 네.
0: 말씀인지
1: 아,
0: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는 그
1: 네.
0: 알약을 못 먹었어요.
1: 아,
0: 삼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1: 맞아요. 네.
0: 네. 괜히 더 헛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목에 걸리면 그렇잖아요.
1: 네.
0: 네. 자, 무엇으로

0: 구치소서일까요? 1번은 무략, 2번은 말씀, 3번은 아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 네.
0: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들 보내주고 계세요. 그죠? 이것으로 고치소서. 이것으로 고치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항상.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 네. 핸드폰이요?
0: 뭐 핸드폰 안에도 있긴 하죠.
1: 네,
0: 네.
1: 그렇죠,
0: 안에도
1: 그렇죠. 요즘 다
0: 있습니다.
1: 있죠. 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번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무략인지, 말씀인지, 또 아략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갑자기
0: 네.
1: 저는 생각이 났는데,
0: 네.
1: 고등학교 때 수학 잘 못해가지고 내가 풀수 있는 건 풀고는 전부 다 2번으로 찍었던 기억이 나네.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나네.
0: 이게 힌트를 주시는 건가요?
1: 모르면 무조건 2번이에요. 네.
0: 그러고는 이제 엎드려 자는 거죠.
1: 네.
0: 수학을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수포자라고
1: 예,
0: 하나요?
1: 네.
0: 네.
1: 초등학교 아마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포기한 것
0: 빨리 포기하셨네요.
1: 같아요. 얘기하자면 긴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포기가 빠르시네요.
0: 저는 수학 좋아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그게
1: 와.
0: 왜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 네.
0: 정답을 딱 맞추면은
1: 응.
0: 뭐 암호를 푼것 같은
1: 아, 성취감이
0: 성취감 굉장히
1: 있구나. 그쵸,
0: 높았어요.
1: 그쵸.
0: 뭐
1: 맞아요.
0: 해냈다, 풀었다라는.
1: 아.
0: 그래서 그 요즘에 제 딸이 중1이잖아요.
1: 네.
0: 이렇게 모르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요.
1: 네.
0: 그럼 같이 풀어주거든요.
1: 우와.
0: 와,
1: 그게
0: 그때
1: 돼요? 오.
0: 아직은 돼요. 그래서
1: 네.
0: 내가 아직 생각이 나는구나.
1: 네.
0: 저한테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쾌감이 있어요. 문제 딱 풀었을 때 맞췄을 때. 근데 워낙 우리 뭐 집사님은 또 찬양
1: 저는
0: 노래에 대한 그게
1: 예,
0: 있잖아요.
1: 그쪽 분야는 이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얘기도 해줄 수 있는데
0: 그렇죠.
1: 나머지는 안 되죠. 네,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도 알고 있을걸요. 제가 수포자인 거는. 아, 그랬군요.
0: 말은 안 해서
1: 네.
0: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워낙 또 음악을
1: 그럼요,
0: 잘하시니까
1: 그럼요.
0: 네.
1: 네.
0: 그게 참
1: 그래요, 예.
0: 어딥니까?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하나라도 잘하면
1: 저는
0: 좋죠.
1: 영어는 잘했어요. 국어 영어는 잘했어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0: 네.
1: 거의 국어는 만점 받았어요, 항상. 언어 쪽은
0: 와.
1: 조금 나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0: 그래,
1: 그래서 방송을
0: 맞아요.
1: 잘하시는구나.
0: 그죠?
1: 그거하고 관련 있나?
0: 저도 국어는 잘했습니다. 네. 다 국어 잘하는.
1: 예체능이고
0: 근데,
1: 문과죠.
0: 좋네요. 지금 다 이제 수포자에 꽂혔습니다, 다들.
1: 네.
0: 1072번님도 수포자 한명 추가요라고.
1: 많을걸요?
0: 1595번님도, 와, 뇌 구조상 운회형입니다. 예술인의 비애죠.
1: 맞아요.
0: 저도 수포자입니다.
1: 네.
0: 라고 하면서 보내주셔서. 오늘은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 아니고, 우리 진짜 힌트 주셨어요. 아는
1: 졸라.
0: 문제는 풀고, 모르는 다 이거 찍었다고 하셨거든요.
1: 네. 예, 네, 그게 힌트였어요?
0: 힌트입니다.
1: 네.
0: 네.
1: 맞아요.
0: 3026번님, 매일매일 이거, 네, 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수학은 상극입니다.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1: 정답입니다.
0: 네, 감사하고요. 어떻게
1: 네.
0: 다들 이렇게 또 하나에 꽂히니까
1: 네.
0: 다들.
1: 즐거워요, 즐거워요.
0: 에피소드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 네모로 고치소서 1번 무략, 2번 말씀, 3번 아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번호로 또는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절을 안 불러봤는데요.
1: 네.
0: 3절
1: 그럴까요?
0: 한번 불러볼까요?
1: 하나, 둘, 셋, 둘.

0: 아멘.
1: 아멘, 아멘. 저는 부르다 보니까
2: 네.
1: 깨끗하게 하고 좀 쉬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괜찮은 것
1: 네.
2: 같습니다.
1: 하고
2: 쉬어야
1: 좀
2: 됩니다.
1: 연결이 좀안 되는 거
0: 네,
1: 있죠. 호흡이.
0: 숨이 너무
1: 네.
0: 길죠.
1: 깨끗하게 하고 잠깐 도둑 쉬었다가
0: 도둑숨.
1: 숨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0: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3절 가사가 불러보니까 참 좋네요.
1: 그죠. 의지
0: 네.
1: 약한 이 마음 하니까 저
0: 네.
1: 같네요.
0: 네.
1: 아.
0: 다안 좋은 거 얘기했어요. 수포자의 의지 약함.
1: 의지 약하고 수포자였습니다.
0: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신다는 거.
2: 아멘.
1: 제가
2: 네.
1: 어렸을 때 시대에는
2: 네.
1: 선생님들이 너무 때렸잖아요. 아, 그
2: 아.
1: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이었죠. 초등학교인데도
0: 초등학교 때.
1: 손바닥을
0: 아.
1: 얼마나 때리는지 그 때문에 반항심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2: 네.
1: 내 그냥 맞고 그냥 그걸로 버틴다 아예. 할수 있는데도 일부러.
0: 초등학생인데도 때렸나요? 와.
1: 어우, 그때 너무 많이 맞았어요.
0: 네.
1: 세대 차이가
0: 아.
1: 좀 나죠.
0: 별
1: 손등 때리고 뭐
0: 아.
1: 발바닥 때리고 뭐
2: 아.
1: 손바닥은 아주 착한 일이고
0: 네.
1: 발바닥도 때리고
0: 저는
1: 있는데.
0: 중학교 가서 발바닥
2: 아,
0: 맞았어요.
2: 정말요? 아.
0: 그러니까
1: 그때는
0: 그랬던 생이
1: 그것
0: 있어요.
1: 때문에 반항심이 더 생겨가지고 내가 이럴 것
0: 맞아.
1: 같으면 아예 그냥 포기한다. 몸으로 때우겠다.
0: 네.
1: 그랬어요.
0: 몸으로 다 막으셨네요.
1: 근데 너무 그게 곧 중학교 때까지 너무
0: 그래서 이제 다른
1: 아,
0: 진로를 음악 쪽으로,
2: 네.
0: 네, 노래로.
1: 뭐 그렇겠죠.
0: 네,
1: 성격적으로 소화가 안 맞는
2: 그러셨어요.
1: 것도 좀 있고.
0: 네. 그럼 뭐 어느 쪽으로 잘하시니까 음악도
2: 그럼요.
0: 잘하시고,
2: 네.
0: 네.
1: 그래서 손바닥이 통통한가?
0: 부어서?
1: 그때 붓기가 안 빠져.
0: 아, 열심히 또 피아노를 치시니까,
2: 네.
0: 네. 자, 오늘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 이제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네.
1: 네.
0: 무엇으로 고치소서죠? 네,
1: 말씀으로.
2: 2번 말씀이죠? 네.
0: 말씀이었어요. 자, 말씀입니다라고 정답 보내주셨는데,
2: 네.
0: 선물 받으실 분, 우리 권민희 집사님 한번
2: 네,
0: 뽑아주시죠.
2: 끝자리 2210번 축하드립니다.
0: 네, 2210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입니다라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한분 우리 뽑아주실까요? 우리, 네, 김철원 집사님 한분 더.
1: 3026번 님이십니다.
0: 네, 3026번 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2: 축하드립니다.
0: 두 분께는 저희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저희가 들어서 처음으로 또 배워본 찬송가죠.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이 곡을 좀 교회에서 많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좋은데요, 저는.
0: 네.
1: 특별히 후렴부는 너무너무 말씀으로 고치소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기억에 좀 남을 만한 찬송입니다.
0: 맞습니다. 이 곡을 많이들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1: 네.
0: 교회 가셔서 같이 한번 또 모임 가운데 함께 불러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뭐 권립사님 오늘 찬양 듣고 저도 은혜
2: 아,
0: 받았고요.
2: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2: 아이지요.
1: 완전 높은 곡으로 해.
0: 감사하고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네, 육안의
1: 감사합니다.
0: 82번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은요.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설환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두분 귀한 말씀과 찬양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말씀으로 고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요.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3026번님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불러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통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어버이주일로 지키며 또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께 감사하는 것, 어버이를 사랑하고 지극히 모시는 것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끊임없이 지켜 나아가야 하는 전통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정말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해 고마운 분이 계신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형편을 살펴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스데반이나 베드로, 바울, 디모데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나 상황이 별로 없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심지어 만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분은 시체말로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장래를 모두 포기하고 율법교사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성공도 다 포기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생활도 형편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입에서 험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불평불만은 사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영혼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감사는 가장 긍정적인 행동 표현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 들어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고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계속할 때 또한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 한숨 쉬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습관적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 가운데 팔굽혀 펴기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섯 번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다섯 번에서 열 번, 스무 번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되고 삶의 호흡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요. 찬송도 마찬가지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4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짜증나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다 보면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더욱 상황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눈을 들려 소망이

0: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을 쏟으면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우시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행함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어제 교회 창을 닦는 청소를 하다가 어떤 청소 유튜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한대요. 어떤 세제를 써야 가장 깨끗해지나요? 어떤 청소법이 가장

효과가 좋나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사실 그런 건 큰 차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주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꾸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잘하는 걸까? 얼마나 오래 해야 응답받는 기도일까? 물론 방법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기술보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오는 마음이 아닐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기쁠 때도 하나님께 말했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말했고 억울할 때도 두려울 때도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하는 삶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의 짧은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호흡처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소망의 기도에 맞추고 계신 동역자분들을 축복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1: 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만약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 예, 아까 사모님 처음에 오프닝 멘트 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점점 더 기도의 입술이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첫 기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작은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상황, 기도할 환경, 기도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더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입술 가운데 주님 입술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강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을 내어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더 기도의 맛을 깨달아 아는 모든 방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3월에 건축사 실기 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내년에 결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목사님. 우리 청년회 때 참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3월에는 안타깝게 잘 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여 잘 합격하여서 또 내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조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 반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성적, 또한 분명한 성적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여 실수하는 일을 결코

0: 즐겁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익힌 것들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문제이든 담대하게 맞섬으로 정답의 기쁨을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이 합격이 되어야 결혼이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이 합격의 기쁨 결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조카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9215번님 사연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간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을 앞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시험 가운데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혜, 명철, 총명, 특별히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941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 대장암 완치 및 자녀 삼형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창교회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유, 예,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목사님. 예.
0: 아, 저희 장모님께서도 네. 대장암에 걸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두 번이나 걸리셔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완치되셔서 지금 더 믿음의 삶을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아내분 참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사연자분께서 이 사연을 올리실 만큼 참 간절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대장암 완치의 경험을 또 한 사람 또 그 상황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특별히 자녀도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귀한 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장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심각한 가운데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전에 고쳐주셨던 그 은혜 우리 아내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은 환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징후 부작용 증세 없도록 주님께서 깨끗게 온전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여 이제는 사명 소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이 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역경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제목들을 바꾸어 주셔서 간증의 제목으로, 증거의 제목으로, 은혜 고백의 제목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옵나니 귀한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삼형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선대, 존대, 후대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시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시고 사도바울과 같은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은 물론 세상 열방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귀한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혜, 명철, 총명, 지식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에도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 완치하는 과정 가운데 재정적, 경제적 문제가 있다라면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더하셔서 이 또한 능히 감당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한동대 31살 최수연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주시옵소서. 운동 중에 뇌손상을 입어 6년이 넘도록 꼼짝 못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사오니 언제까지 긴 침묵을 지키시려 하시나이까. 뇌 기능도 저하됐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서조차도 치료법이 없어 집에서 산소 마스크로 겨우겨우 생명

0: 부르지만 하고 있사오니 후에 목자 되어 주님께 평생 헌신한다고 했는데 청년의 어머니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청년의 누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참 안타까운 사연의 기도 제목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1: 예, 6년 동안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겠습니까? 저의 경험,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 기대 이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멘.
1: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약속드리기는 제가 이번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6년이 넘도록 괴로움과 연약함에 있는 가정을 기억하시며 그 불쌍한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 기능도 저하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외면하심을 그들은 토로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느끼기에도 참 답답하고 속상하리라 생각됩니다. 산소 마스크로 겨우겨우 생명 부지만 하고 있을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선을 발하여 주셔서 즉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차도가 있게 하시고 선한 징후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점점 더 쾌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어머님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참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에 그 눈물이 모두 주의 병에 담겨져서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기뻐 감사 환희하며 찬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이 온전하게 회복된 후에 이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누님 또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자로 있고자 합니다. 기도를 보태오니 주님 기도의 분량이 더 차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1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경로잔치 많은 어른들이 오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경로잔치로 어른들을 섬기시나 봐요. 네, 목사님 오늘 때 보니까 날씨가 좋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오늘.
1: 네, 그런가
0: 네,
1: 봅니다.
0: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신 교회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1: 네. 예, 네. 기도에 앞서서 좀 부럽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경로 잔치 해드리고 싶고 또 교회의 또 좋은 행사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싶은데 예, 부럽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경로 잔치를 일정에 맞춰 시간에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뜻밖의 일이 없도록 오류나 잘못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며 특별히 주변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함께 더불어 모여 기뻐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한 또한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예보되어 있다 하오나 주님께서 비구름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물러가 주셔서 끝까지 좋은 날씨 좋은 환경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로 잔치를 넘어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가 더 흥왕왕성케 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건한 교회 굳건한 교회 특별히 은혜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능한 교회로 세워주옵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모든 직분자들을 또한 스태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도움의 손길 가운데 큰 보람이 있도록

0: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잔치와 같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68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 기독교 방송 모든 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기도 부탁드린 남편 허삼관님 오른쪽 무릎 뒤쪽에 통증과 혹처럼 부풀고 무릎 연골뼈 사이가 있는 지지대가 파손되어 수술을 위해 기도 부탁드렸는데 하늘 상급이 크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이 잘 되고 지금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의 부탁, 기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또 기도 부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했고 또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소식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6820번님 남편분이 계속하여 잘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크신 일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0: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남편께서 뜻밖의 일로 수술하게 되셨습니다. 또 지지대가 파손되어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수술이 잘 되었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었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쾌차하시는 역사 또한 회복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실 때에 또 치료받고자 여러 가지로 또한 애쓰고 힘쓰실 때에 치료의 징후가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과 같이 걷고 뛰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6820번님 귀한 아내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 역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범사 만사에까지 감사하는 놀라운 감사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이 가정의 남은 삶들이 더 행복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뜻밖의 어려움 결코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막아주시고 항상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넉넉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일에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항존직 선거 참 중요하죠. 네, 교회 일꾼을 세우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귀한 중요한 일인데요. 아, 네,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예, 네. 참, 예, 저희 교회도 한두 달 전에 항존직 선거를 했었습니다. 네. 예,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피택하였는데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은혜가 될 때는 선거가 은혜롭게 잘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 일로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모든 후보자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부족하나마 제가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선거의 과정을 돕고자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 세워질 수 있도록 피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흥왕케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되는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여 부족한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서 능력 또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합당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빌고 소망합니다. 모든 선거 과정 여정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일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선거를 주장하시는 당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0: 선거위원들 그리고 모든 후보자들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이 선거를 아름답게 치르고 행복하게 치르며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더 흥왕왕성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적 부흥, 영적 성숙, 질적 성장을 더하시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멘. 하늘 상급이 크신 목사님,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서은이 올림. 이렇게 또 저희에게 다시 기도 받으시고 다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1: 예. 참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작은 자인데 예, 작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하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 저희에게 너무 힘이 되거든요. 네, 또 함께 기도하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3938번님은 오늘 처음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사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6월 16일 날 수술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1: 예, 어떤 수술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수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짧은 작은 수술, 큰 수술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수술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술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 6월 16일 날 수술을 예정하였고 또 수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짧은 수술이어도 참 걱정이 됩니다만 혹여 긴 수술이라면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많이 임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의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 손길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치의가 되어 주셔서 수술의 모든 과정 하나도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신속 정확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돕는 모든 분들 또한 함께 더불어 한 마음 되어 수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이후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질 뿐 아니라 속히 쾌차하시고 건강하게 되어 주시사 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찬미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3938번님 처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속히 분명히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더 믿음의 간증자, 복음의 간증자,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932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포항 남로의 남성교회 회장 이환 장로님 외 임원 8명,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보홀섬 사니시드로 교회 창립 예배와 선교지 방문 및 선교 행사로 17일

0: 밤에 출국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고 그곳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보고 포항 남로의 남성교회가 선교에 더욱 힘쓰고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1: 예. 아유. 예, 귀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남선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때마다 시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항 남로의 남선교회가 예정에 맞춰 일정에 맞춰 선교지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선교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필리핀까지 가고자 여러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문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좋은 일기, 좋은 환경 더하여 주옵시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일들 똑똑히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선교의 일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필리핀 지역의 복음화는 물론 남선교회의 모든 추구하는 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분명한 목적으로 출국하고 또한 활동하고자 하오니 주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 지경이 더 넓어지고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선교하며 충성을 다해 섬교하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 더더욱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도록 특별히 이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90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저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려요. 항상 저의 기도를 해주시고 힘듦을 잘 견뎌내게 됩니다. 지금은 제 아들을 믿음 안으로 데려오려고 제가 기도 중입니다. 더 큰 힘이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 봐요, 목사님.
1: 예, 아유, 예, 자녀가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네. 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더 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또 뜻대로 원대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저도 제 아들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이 기도 제목이 참 제 피부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더 큰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또한 힘듦을 잘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908번님 그와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그러한 중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사연 올리셨습니다. 아드님을 믿음 안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삼고자 기도하며 또한 간구하는 중에 계십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머님의 기도 또 아들을 향한 기도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방문이 어렵고 한 번의 예배가 어렵겠지만 그 한 번이 참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두 번, 세 번 연이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장래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가 온전히 회복될 때 가정이 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며 특별히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자라는 믿음 안에 참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 결국은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치고 피곤하실 때마다 또한 낙심이 되실 때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도록 특별히 기도 응답을 되어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살아계심과 더 큰 은혜를 맛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늘 간섭하여 주셔서 자녀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1908번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13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

0: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당뇨로 인한 어떠한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부모님께서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참 부모님 아프신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이 또 있던데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마음이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예, 아참 어려운 가운데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 또 우리 어르신들, 아 이게 노년에는 참더 아프지 않으셔야 되는데, 예, 더 아프시는 것 같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예, 지극정성으로 살피는 것이며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또 이후에 모든 과정을 위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결과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좋지 못한 상황이십니다.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절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초기이오니 또 애쓰고 힘쓰며 또 운동하고 관리하시면 더 나빠지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격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뇨로 인한 어떠한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수치, 모든 상황들이 정상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은 더더욱 복되며 또한 평안하며 평강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자녀들 또그 가정들이 건강하며 평안하며 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참담한 결과는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기뻐 감사하는 아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고 원하오니 1372번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옵시며, 모든 가족의 건강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은혜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 삶, 작은 순간마다 주님과 이야기하는 은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 진행의 포항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43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주천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함께하며 북한을 향한 성경적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다가올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제1감리교회 김덕부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곳곳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각 처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2016년 5월 1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 2,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6대 대표회장으로 대전 은표교회 이혼 목사를 선출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0일 대전 은표교회에서 열린 이 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 대표회장 이혼 목사는 고아원 생활과 구두닦기 등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섬김이가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전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기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제76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혼 목사는 앞으로 1년간 지역 내 미자립 교회 지원과 복음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대전 지역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기시대 속에 섬김의 역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각 교단이 추천한 연합운동 공로자와 역대 대표회장단, 협력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오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복음은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며 교단마다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합기관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류영모 목사는 성만찬적 존재로 산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리더십은 자신을 찢어 생명을 주는 성만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약자들의 편에 서는 연합기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는 한교총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연합기관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정기 봄노회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제111회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 및 기관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삼본양문교회 정영규 목사가 남경기 노회의 만장일치 추천을 받으며 단독 입성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와 설화교회 전승덕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지며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손원재, 지동빈, 현상호 장로 등 3인이 출마해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서기 유병희 목사와 회록서기 이도영 목사, 회계 안수현 장로 등 부임원들은 각각 정임원 후보로 무난히 추천됐습니다. 기관장 선거 또한 기독신문 이사장에 김동관 남서호 목사가, GMS 이사장에는 김성근 조승호 목사가 추천돼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교단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 선거는 현 총무 박영규 목사의 재임 도전에 박철수, 한기영 목사가 가세하며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될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감각적 즐거움이나 지적 만족에 머무는 관람형 예배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끄는 예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순전한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시간과 공간을 재형성하는 예배를 주제로 제5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주종훈 총신대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회중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그것이 곧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예배는 감정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형성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사례를 발표한 이태재 목사 역시 예배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영적 체험의 현장이 돼야 한다며 현대 교회에서 예배 자체가 가장 강력한

0: 양육회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경배와 교화, 전도라는 예배의 본래 목적을 균형 있게 세워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영적 동력을 다시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통 클래식과 찬송음악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힘 페스티벌 시즌 11이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유나이티드 싱어즈와 CTS 장로성가단, 온누리교회 주사랑 찬양대 등 8개 팀 800여 명의 합창단이 출연해 다채로운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강덕영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클래식과 찬송가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 이 축제를 통해 찬송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이 열린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는 성교 역사박물관과 성경박물관 등을 갖춘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해에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의 4분의 1 크기로 재현한 박물관이 개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4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하모니에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2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평양 22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2: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책에서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간 소년 이야기를 통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비행기에 타자마자 자신의 일행에게 조종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조종사가 소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소년이 조종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지만 조종석에 들어간 사람은 그 소년이 유일했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에 만족했지만 소년은 그 이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루카도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저 괜찮은 예배만을 찾기 때문에 그저 괜찮은 예배를 드릴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조종사를 만났던 소년처럼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이다. 조종석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앉으시는 자리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물론 그분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뿐이다.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커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예배는 우리 삶의 조종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구원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다윗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를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5편 3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을 바라는 자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결코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는가? 그것이 평안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께 묻고 그분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가? 긍정의 힘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특히 기복 신앙을 갖고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과 시련을 그저 우울하고 어두운 내용으로 치부합니다. 대신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생의 표면만 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밥솥을 쓰고 계실까요? 한국엔 좋은 밥솥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죠. 북한의 부유층 사이에서 한국 밥솥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기능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북한의 통제와 단속에도 이 때문에 부유층에선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관련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수시로 집집마다 돌면서 검열을 진행 중인 건데요. 그저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한 것을 썼다는 이유로 이 남한의 표현을 썼다라는 이유로 체포

하는 북한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말씀 위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전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과 한국 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 주민들의 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5879님처럼 복음 통일 아자아자 외치시면서 익산에서 보냅니다라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4362님 드라마에서 밥솥을 이불 밑에 숨기는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나요.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해서 검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전자제품 가운데 남한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드라마는 영화는 또 라디오는 몰래 그렇게 접하고 있지 않은지 검열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 그 마음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점심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압력밥솥으로 지은 윤기나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네요.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3081님, 우리가 일상에서 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을 중보의 제목으로 이어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을 감사의 제목을 또 나눠주시면 감사의 은혜가 배가 되겠죠? 평생의 제 기도 제목이 복음통일 평화통일입니다. 8737님, 오늘 또 새로 찾아오신 새싹회원 같으신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 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석인사 선물 8737님 보내드리고요. 1486님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주셨어요. 인천에서 잘 듣고 계신다는 오래전부터 청취하신 분 같아요. 2753님, 좋으신 우리 주님, 북한에 주님의 그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서 나아가기를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53님께도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오늘은 또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언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북한 바로보기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받아보니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한 곡 함께한 후에 한 뼘 차이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특히나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음 통일된 그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통일도 한 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3075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공주에서 퇴근길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멘. 통일도 한 뼘 차이인 만큼 저희가 이 언어의 차이 한 뼘 한 뼘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가지고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복음 통일됐을 때 정말 오늘 만나볼 이 신혼부부처럼 남과 북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제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주님 안에서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오늘의 언어 차이 퀴즈도 귀를 쫑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한 뼘 차이 바로 만나볼게요.
1: 민수와
2: 하나의
3: 한 뼘 차이.

0: 여보, 옛날에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는 말 진짜예요?
1: 가담가담? 자기야, 이거 무슨 또 주문 같은 건가? 내가 가담가담 생각했다고?
0: 아니, 아무튼 여보가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길래 기분이 좋았어요.
1: 그 사실은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났지. 그냥 쑥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0: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도 여보가 연락해서

0: 있었으니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까지 했겠지요.
1: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 자기 계속 생각나는 거 모르지? 내가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서 책상에 자기 사진 딱 붙여놨다니까?
0: 어머 진짜요? 한번 보자요. 어떤 사진인가?
1: 암튼 나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나 자주 생각해줘야 돼.
0: 아, 나는 가담가담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지요. 우리 민수씨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요.
2: 가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담 무슨 뜻일까요? 4891님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보기 두 가지를 드리는데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3075님은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뜨문뜨문인 것 같아요. 오, 가담가담이랑 조금 어감이 비슷하긴 해요.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담가담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담가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담가담 찾아와 주시는 이렇게 OFP데이를 가담가담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요 조금 전에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정답 오답을 안 보내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주셨네요. 오늘은 당첨되길 바라면서 당첨되기가 수능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담가담 보내주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더 선물을 가져가실 확률도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 가담가담이 아닌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이신 분이 2161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쵸? 맞아요.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가담가담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깜빡할 수는 있어도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운전 중에 정차해서 보내셨다는 1435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요 안전수칙을 가담가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1435님 그리고 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한다 라고 고백해주셨던 2161님께 먼저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가담가담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 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2: 그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2: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2: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0: 네.
2: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 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 네.
2: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0: 네.
2: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

0: 네.
1: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0: 네.
1: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요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0: 예.
1: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방점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0: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0: 예.
1: 이때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0: 네.
1: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는 최고 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0: 네.
1: 이제 국가 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0: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0: 네.
1: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은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 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 수반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0: 네.
1: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화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0: 네.
1: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0: 네.
1: 그런데 사실 이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0: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1: 예.

국회에 기름 지켰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 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 대의주의를

0: 이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읊는데 1분, 2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고요. 통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 사진 한 장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읽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을 위한 기도문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231님 가담가담 주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의 기도에도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 제목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 한병차의 퀴즈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가담가담 북한어 표현 가담가담이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감이 참 좋네요. 7519님 그쵸. 요 가담가담 듣게 되는 북한어 표현을 잘 들어보면 잘 들여다보면 표현이 참 예쁜 게 많아요. 그래도 가담가담 우리 샵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담가담 말고요. 조금 더 자주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그 정답을 기다리면서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기다리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 통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한 뼘 차이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도 선정 통해서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한 뼘 차이는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정답 1번 가끔입니다. 가끔. 극동방송을 가담가담 듣지 않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7595님. 여기 정답이 문자에는 없지만

거 아시고 이렇게 보내신 거겠죠? 7595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담가담 극동방송을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찬양 따라 들으며 나른함을 이겨내고 있어요. 1486님도 우리 정차 중에 보내주셨겠죠?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다니까 또 그런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배에 은혜로 다가와요. 듣기만 해서 괜시리 죄송합니다. 정답을 가끔 보냈어요. 8381님. 그래도 가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당첨이 될까요? 이렇게 가당가당 보내도요. 1597님도 보내드리고 가끔 새벽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어서 속상합니다. 정답 가끔이요. 1190님. 가담가담 빼먹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받아보신 기도 제목 그 카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0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7820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함께 북녘 땅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서길 바라면서요. 생방송 OFP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 여름 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 파울러라고 하는 이 30대 동성애자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최대의 영문 성경 출판사인 두 군데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성경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경책을 고발한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소송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저는 서울 용산에 살고 있고요. 용산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우편물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이고요. 교회는 용산에 있는 동빈국 교회 섬기고 있고요. 안수집사 주셔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인 집사님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2: 2001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 좀 많이 줄고요. 세대별로 예전에는 막 가구들이 대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아요. 우편물도 전화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편물은 많이 줄어가지고 가정이 좀 많이 작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택배는 많이 늘었죠. 그 대신 이제 편지는 많이 주는 대신에 택배는 이제 집집마다 가는 양은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진짜로. 우편물 받으시는 분이요, 기뻐해 주시면 그냥 그걸로, 기뻐서 받아주시면 그걸로 그냥 제일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웃어주시면서.
3: 집사님께 특별한 감동을 주는 우편물이 있을까요?
2: 네, 이제 손으로 쓴, 요새는 손으로 쓴 편지들이 굉장히 뜸하니까 그냥 일단은 손으로 쓴 편지만 봐도 참 이렇게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3: 섬기고 계신 동빙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자랑하고 또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2: 네, 저희 동빙고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명 좀 안짝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성도분들이 이렇게 자주 2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족과 같이 되게 친하고요. 속속들이 또 잘 알고 또 원체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주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평안한 표정에 늘 웃는 얼굴이셔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웃으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잘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쏙쏙 되고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김수훈 목사님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웃어주시고 친근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편안하게 다가와 주셔서 그리고 또 언제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늘 감사하고 늘 고맙습니다.
3: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고등부 보조

0: 효교사를 하다가 김대인 집사님은 진짜 성도가 됩니다.
1: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믿음 없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니시고 하니까는 나가게 돼서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편입하면서 지방에 있다가 3학년으로 서울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보조교사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뒤에서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출석 체크하고 헌금 계산하고 또 회계 이렇게 맡아서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듣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인 집사님,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1: 언젠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결혼하면서 TV 없이 살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랑 라디오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서 거기에 그때부터 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건데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0: 집 안에 TV를 없애고 듣기 시작한 라디오 그리고 극동방송.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어떤 유익을 주셨을까요?
1: 극동방송 늘 틀어놓으니까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또 이렇게 연약할 때나 힘들 때나 늘 틀어놓으니까 늘 말씀이 나오고 늘 찬송이 나오고 늘 또 기도가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정화가 되고 다시금 힘내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0: 우리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입니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지요.
1: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적은 돈이지만 후원함으로 저희가 또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고요. 방송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김대인 집사님처럼 선교사, 전파 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꼭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박은희 집사와 4명의 자녀 예솔이, 예우, 또 예주, 예성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함께 잘 세워가고 있는데 늘 다들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 또 집안일 하느라, 또 교회 일 하느라, 할아버지 댁, 또 처갓집 식구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고 늘 함께 해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늘 축복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저희도 축복합니다. 김대임 지사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기도 제목 또한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가정이 자녀 4명과 또 아내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며 살고 있는데 참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있고

0: 마지막으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잘 도와주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수오리. 오늘은 집배원이신 김대인 안수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효도하면 내가 잘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세 가지 원리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 하에 효도하는 것만 효도라는 겁니다. 첫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째 효도는 주님 안에서 효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효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녀석아 이제 교회 가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 믿지 말고 부처님 믿어라 라고 하면 그 말은 순종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약점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하는데 집안에서 잘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 길러주신 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효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어린 자녀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데 연세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면 여러분이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대답하듯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 쳐다봐라. 거울 좀 그만 쳐다봐라.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너라.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와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오늘은 성경 좀 많이 읽어라.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가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효도입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하라? 공경하라. 교회학교 학생 하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두 번째,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라.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말세가 되면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첫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 없는 인간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경홀히 여긴다, 그 뜻은 업신 여긴다, 천하게 여긴다, 그 뜻이.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고 육체에 힘이 없다고 해서 업신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온 그 세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생겨난 말이 뭐예요? 보릿고개니 춘궁기니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느니, 이런 말이 생겼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아 제발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얘기, 병들었던 얘기,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 좀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면서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난하게 살았고 못 먹고 못 살고 병들었던 얘기하니까 구질구질한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걸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후손들이 패역한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가수 진성이라는 분이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아이야, 뭐 하지 마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우리 옛날 다 듣고 살던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밥 먹고 힘이 나니까 마당에 가서 뛰면 부모님이 역정을 냅니다. 이놈아, 이놈아, 제발 뛰지 마라. 모처럼 밥 한 끼 먹었는데 들고 뛰면 빨리 소화되지 않냐. 배고팠던 시절을 상징하는 노래,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배고픈 가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국가적인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식을 낳아 길렀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을 무섭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효도할 줄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기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 잘되는 약속. 둘째,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그래도 여러분이 효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 안 됩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는 이름을 붙이면 탕자 문화라고 합니다. 탕자 문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세에 18가지 증상을 얘기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오면 말세가 된 줄 알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생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 앞에 공증까지 받아놓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전 재산은 100만 달러쯤 됩니다. 100만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 원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내 남은 재산은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아들에게는 7만 달러, 약 1억을 준다. 내가 돌보던 반려견에게는 93만 달러, 약 14억을 준다. 구체적으로 반려견을 돌보게 될 사람의 월급이다. 이렇게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아들이 이 유언장을 알고 나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한테는 1억밖에 안 주고 어머니가 기르던 반려견 개한테 14억을 준다니, 개한테

물려준 재산을 나한테다 주시오 소송을 걸은 거예요. 드디어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그 아들에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아들 몇 가지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생신이 며칠입니까? 몰라. 어머니를 1년에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몇 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으니 대답을 못해. 어머니에게 전화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년 지나도 전화 한 통 안 한 놈이야. 어머니와 같이 앉아 식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도 안 나. 판사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어머니가 남긴 두 번째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유언장이 두 개인 줄 아무도 몰랐어. 두 번째 유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아들이 개에게 상속한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소송을 걸면 그 아들에게는 7만 달러도 다 빼앗고 1달러만 준다. 1,500원만 준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구분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대인 계명이라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 구분이 다릅니다. 1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요, 6계명부터 도둑질하지 말라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대인 계명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하나님 섬기듯 해야 되는 무서운 계명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섬기듯 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 세상에도 효도에 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자식을 얻을 것이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거역하는 자는 또한 불효하고 거역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중국의 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효를 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불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맹자가 말하는 다섯 가지 불효가 있어요. 첫째,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둘째 불효, 노름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세 번째 불효,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식만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네 번째 불효, 자기 눈에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다섯째 불효, 가는 데마다 주먹질하고 싸우느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불효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교회생활도 잘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학교생활도 잘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격이냐. 효도하는 사람이 동네에서 윗어른들도 잘 섬깁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효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효도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려서 효도해야지 생각되면 벌써 부모님은 세상 떠나고 안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차려놓고 그러면 효도하는 줄 생각하면 그건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무덤 앞에 술 한 잔 부어놓고 꾸벅거리고 절하면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가 증자라고 합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닭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들 그게 무슨 효도예요? 살아계실 때 병아리 한 마리라도 잡아서 부모님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1등 효도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지를 들고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와 전도자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얼떨결에 전도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그러자 전도자가 힘주어서 다시 말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요, 천국 가시라고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뜻인가요? 천천히 물었어요. 그러자 전도자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전도자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싫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그러자 할아버지가 좌우를 살피더니 잠깐 나 좀 따라와요. 그래서 전도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좁은 골목 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요, 우리 아들놈이 교회 전도사라오. 근데 그놈이 지금까지 애비인 나한테 단 한 번도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오. 만약 오늘 내가 당신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난 지옥 갈 텐데 생각하니 아들놈이 괘씸하기 짝이 없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애비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괘씸한 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괘씸한 니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전해주어야 돼. 연로하신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 빨리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

0: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난 교회 못 가요. 왜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요. 어머니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못 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 갈게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갈게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럼 나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너도 오지 마. 아니 그래, 부모님 지옥 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너는 교회에 다녀 천국 가겠다는 거냐? 그런 얌체 같은 생각을 하면 너도 아예 오지 마.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각 생겼으면 전도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한 시간만 울어요. 통곡하고 울어요. 연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울어봐요. 이대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 갈 텐데 눈물 안 나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을 거예요. 딸아 왜 우니? 애비야 어디 몸이 아프니? 왜 우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니?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왜 울어? 말 좀 해봐. 한 시간쯤 울다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대로 돌아가시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가실 텐데 그 생각하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통곡하고 울어봐요.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 딸아 애비야 그래 네 말 듣고 교회 가마. 네가 이렇게 원하는데 애비가 엄마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날 올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안 와요. 우리 엄마는 죽어도 교회 다닐 사람 아니에요. 그 입을 그냥 그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한단 말입니까? 설령 아직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예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조금 더 열렸을 겁니다. 내가 또 새벽마다 기도하니 아버지 마음이 한 10cm 더 열렸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1m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한 발자국씩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알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절대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말은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천당에 못 가면 분당 가서 삽니까? 여러분 천당 못 가면 천안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꼭 전도해서 천국 가시도록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최고의 효성스러운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0: 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요. 어느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렵게 어렵게 다짐을 하고 온 거라는데 모임을 하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아기를 케어하느라 쉽게 집중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겠어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정말 손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 어린 아기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일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뿐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나 기뻐하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쵸? 하나님 우리 볼 때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경 쓰일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분.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팍 신경 쓰이다가 안 되겠다 쟤, 저 극동 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쟤 좀 어떻게 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봐 하고 우리 총 연출이 또 저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아기 볼 때도 그 아기들 막 잘 때 웃을 때 너무 예쁘고 막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고 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이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말씀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우리 막 아기들 막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 죽겠네, 아유 예뻐 죽겠네 막 아, 왜 죽어? 왜 죽기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아기들 볼 때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고 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죠.

0: 송정미, 김명식이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막 이뻐 죽겠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쟤 좀 돌아오게 좀 해봐 하면서 우리 총연출 우리 주님께서 조연출 김인수에게 이 새끼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 영혼들 저희가 잘 연결해서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죠. 자, 돌아온 귀한 열매 중에서 오늘 이 열매를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지, 꽤 긴 방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임용자님. 네, 저 새끼라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계시는 데가 그 네. 완주죠? 전북 완주.
1: 네, 네.
0: 삼례.
1: 저 지금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0: 아,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삼례에서.
1: 네, 네.
0: 아, 삼례도 있고 또 봉동도 따로구나. 삼례하고 봉동이.
1: 네, 네.
0: 어, 완주긴 완주인데. 그렇죠?
1: 네.
0: 2년 전에 저하고 그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1: 맞아요.
0: 와. 근데 이제 그때 교회 가기로 했는데 교회 가셨어요? 네. 그 뒤로?
1: 네. 네, 갔어요.
0: 어떻게 바로 갔어요?
1: 바로 갔습니다.
0: 이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1: 네.
0: 자,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네.
0: 2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그때 통화한 뒤에.
1: 네네.
0: 2년 동안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아, 제가 통화한 지가 2년 됐어요?
0: 예, 2년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9일 날 제가 통화한 기록이 있네요.
1: 아,
0: 벌써 2년 됐어요.
1: 그러면 예. 바로는 안 나가고.

0: 갔고요.
1: 예.
0: 한 번 나갔다 와갖고 안 가고 지금 다시 교회를 옮겨서
1: 네네.
0: 이제 다닌지가 한 달 넘었어요.
1: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옮긴 지 한 달 됐다고요?
0: 네네.
1: 아무튼 그때 통화하고 나서 거의 바로 쭉 가셨죠? 다른
0: 네,
1: 교회를.
0: 갔습니다.
1: 최근에
0: 네.
1: 그럼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0: 아, 봉동중앙교회예요.
1: 봉동중앙교회, 봉동에 있는. 네. 그래요. 자, 이제 그 20년 방학을 끝내고 2년 동안 네.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
0: 네.
1: 일단은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20년 끝내고 나서 다니는 첫 예배.
0: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았어요.
0: 네. 그러니까
1: 오래 쉰 분들 이제 이명자님 같은 경우는 20년 쉬었잖아요.
0: 네네.
1: 오래 쉰 분들이 첫 예배를 그렇게 잊을 수가 없이 또 느끼고 이렇게 또 우시는 네.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0: 네. 그거는 집사님이고.
1: 집사님이고.
0: 네. 형제 여동생만 나가고 예. 다른 형제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큰애는 안 다니지만 둘째는 다녀요.
1: 그렇구나. 큰애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0: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랍니다.
1: 우리 임영자님이 극동방송 듣고 교회 다니게 된 거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1: 큰 자녀에게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아니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큰 자녀가 몇 살이에요?
0: 지금 45.
1: 45. 극동방송을 네. 틀게 해주면 돼요. 듣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큰 자녀에게, 큰 아들인가요?
0: 네, 딸이요.
1: 큰 딸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어디 살아요, 큰 딸은?
0: 인천.
1: 인천. 그래서 극동방송 네. 알려주셔서,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새끼라에서 꼭 전화 연결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0: 네. 네네.
1: 둘째는 잘 다니고 있고,
0: 네네.
1: 알겠습니다. 우리 임영자님이 이렇게 지금 네. 이제 그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거잖아요.
0: 네네.
1: 그 뒤로도 지금 어떻게 극동방송 잘 듣고 계세요?
0: 아, 계속 듣고 다닙니다. 차타고 다니면서.
1: 와, 그렇구나. 새끼라도.
0: 네, 새끼라 듣고 있습니다.
1: 계속 듣고 계시고 이제 본인에게 네. 새끼라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20년 방학 끝냈으니까.
0: 그렇죠. 너무 특별해요.
1: 어떻게 특별해요?
0: 극동방송을 듣다가 보면
1: 네.
0: 무슨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와닿고 네. 막 그래요.
1: 편안해지고 와닿고
0: 네.
1: 특별하고 사실 우리 새끼라도 네, 우리 임용자님이 네. 특별해요. 특별한
0: 감사합니다.
1: 특별한 열매예요, 진짜. 세상에 20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그렇죠.
0: 아, 네. 지금도 권사님들이랑 지금 모임을 하고 왔어요.
1: 네네.
0: 이게 모임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1: 네네.
0: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지금
1: 그렇구나.
0: 막 들어왔거든요.
1: 그랬어요.
0: 근데 권사가 오신 거예요.
1: 권사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계시는구나.
0: 네. 교제 잘 하고 있어요.
1: 우리 임영자님 지금 요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0: 네,
1: 잘
0: 너무너무
1: 믿고 있고
0: 감사해요.
1: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0: 네.
1: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결단의 기도 영접기도 했다면 이 시간에 저랑 네. 감사기도 저 따라서 예.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우리 임용자님 지난번에 선물 드렸었는데요. 지금 네네.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새끼라에서 축하의 꽃바구니 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엄마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어떡해. 계약한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꽃바구니 선물 보낼 테니까요.
0: 네,
1: 앞으로도
0: 감사합니다.
1: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 임용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0: 아, 많은데 찬양은?
1: 그중에서 딱 한 곡 고르자면 나의 인생 찬양, 임용자의 인생 찬양.
0: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1: 제목 생각 안 나면 가사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흥얼거려도 돼요.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0: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그 노래.
1: 아,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0: 네, 좋아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아,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0: 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걸 가장 좋아하는 이유?
0: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요. 아버지도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1: 네네.
0: 하고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노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1: 아, 아버지 생각하면서 변찬는 네네.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많이 네. 부르셨구나.
0: 네네.
1: 그래요. 이 찬송의 제목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임용자님도 이제 변치 않게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용자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저도 감사합니다.
1: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앞부분만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0: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노르웨이

0: 평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비타민연과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무나,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자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열매 20년 방학했다가 끝내고 지금 계약한 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짧은 방학이긴 한데요. 귀한 소식이 들려와서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예, 예. 지금 계시는 곳이 세종 맞죠?
1: 네.
0: 세종이고 그때 저하고 3월 올해 3월에 그때 친구가 네, 이렇게 그 전도 요청해가지고 네.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친구 성함이 박정숙님.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바로 갔어요?
1: 아, 저 원래 다닌다니까 좀 쉬었더니
0: 그때 저하고 통화됐을 때
1: 바로 갔어요. 네, 바로
0: 그때 갔어요. 통화될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1: 아, 예, 그 장 조금 쉬었는데 친구가 난리를 치고.
0: 아, 그래요?
1: 전구로 다
0: 근데 1년 쉬는 걸로 그때 기록이 돼 있는데.
1: 맞아요. 1년 쉬었어요.
0: 아, 1년 쉬었으면 조금 쉬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뭐 한 2, 3주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1년 쉬었으면 아무튼 그러니까 1년 쉬고 있다가 보면 우리 네. 방송에 연결되는 분들 막 1년이 10년 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친구 요청으로 그 1년이 딱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1: 아, 원래 마음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솔직히 시골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일을 저 낮에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일을 하고 오고 하니까 예, 예. 못 갔는데
0: 예, 예.
1: 마음은 안 편쳐. 가던 거를 못 가니까. 예.
0: 그럼 시골에 주일마다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안 가세요?
1: 가긴 가는데 예. 조금 좀 이제 평일에 화요일 날 쉬니까
0: 네네.
1: 아니 평일 화요일 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웬만하면 교회 나가려고 하죠.
0: 아, 그럼 그거를 이제 주일 날 시골 가는 거를 화요일 날로 옮기셔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0: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탁 옮길 수가 있고 사람이 역시 마음 먹게 달렸어요.
1: 맞아요, 교회. 마음 먹게 달렸어요. 네,
0: 뭐 일 때문에 못 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핑계거든.
1: 맞아요.
0: 교회는 그럼 1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 꿈의 교회 무슨 저기 아 그 교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더라. 우리 교회 있는 이름은 클럽 채플 꿈의 네. 교회거든요.
0: 아니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
1: 네.
0: 교회 이름이
1: 맞아요.
0: 꿈의 교회.
1: 네.
0: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꿈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다시 네, 꿈의 네. 교회를 가시고 계시고.
1: 아, 예, 네, 처음부터 꿈의 교회 다녔어요.
0: 예, 박정숙님도 그럼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박정숙님이 아, 우리 구형님의 목자님이세요. 목자님 되셨어요.
0: 박정숙님이 우리 네, 지금 전남수님 오게 돼가지고 기쁘시겠다, 되게.
1: 네? 목요일마다 우리 저기 구형 예배를 보거든, 그 목장 예배를 보거든요.
0: 예예 예. 예, 예.
1: 네, 거기에 목자가 돼갖고 엄청 예. 열심히 해요. 원래 박정숙 씨는 엄청 열심히 해요.
0: 원래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1: 맞아요.
0: 그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지금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을 다시 다니게끔 하려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새끼라에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전도 요청을.
1: 따라가겠다 생각은 늘 했는데 뭐 어떻게 그냥 방송을 해갖고 그냥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친구가 전화를 다 했.

0: 있더라고.
1: 그렇죠.
0: 너 왜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지? 왜 안 다니냐? 그래서 아니요, 잘 다니고 있어. 그랬지 뭐라고요?
1: 잘 다니고 있어 그랬어요?
0: 네.
1: 아, 아니 그때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1년
0: 그러니까요.
1: 정도.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0: 좋아요. 항상 편하고 좋죠. 교회는.
1: 그때 선물도 잘 받으셨죠?
0: 네, 선물 잘 받았어요. 근데 잘... 시간이 다 됐네요.
1: 시간이 다 됐어요?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0: 네. 아, 지금 본인. 선생님 나 들어가야 돼, 지금.
1: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네, 전남순님. 아이고, 지금 교육받기 직전에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전화를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전남순님을 그 전도 요청했던 분이 박정숙님인데요. 그러면 박정숙님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박정숙님은 또 전남순님 전도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박정숙님.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 김인수입니다.
2: 네네 안녕하세요.
1: 예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저 아시는 것 같아요.
2: 알죠. 예. 아시죠.
1: 제가 금방 그 네. 지금 전남수님하고 제가 방금 통화했어요.
2: 예예예. 예, 예.
1: 혹시 같이 계셨던 건 아니죠?
2: 아니에요.
1: 지금 뭐 교육 받아야 된다고 통화하다가 지금 끊었는데.
2: 네네.
1: 그 지금 보니까 그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2: 제가 저번에 문자 넣었었는데.
1: 저한테.
2: 예. 바로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1: 잘 다니고 있다고.
2: 네, 그러니까 안 제가 열심히 예. 나와요.
1: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간직했다가 언제 전화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전남수님한테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2: 아,
1: 했더니
2: 오늘 교육 있어요, 거기.
1: 예, 그래서 지금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박정숙님 잘 다니고 계시고 같은 목장이네요.
2: 네, 예.
1: 그러니까,
2: 목장도 열심히 나오고.
1: 예.
2: 예, 굉장히 노력하더라고.
1: 다행이네.
2: 예, 예, 감사하죠.
1: 전남수님도 그렇고 박정숙님도 극동방송 예. 계속. 어떻게 요즘 새끼라랑 듣고 계시나요?
2: 예, 매초는 아예 고정적으로 아예 차에다 틀어놓고 있어요.
1: 차에다 틀어놓고.
2: 네, 예.
1: 우리 박정숙님한테도 그때 우리가 선물 드렸던가요?
2: 예, 예.
1: 선물 드렸고 전남수님도 예, 선물 잘 받으셨다고
2: 예, 예.
1: 하더라고요.
2: 받았어요. 예, 예.
1: 교육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끊었는데 우리 예, 전남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꽃바구니 예, 선물 드린다고.
2: 아이고.
1: 그렇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전에 아, 네, 보냈던 그 세종의 그 주소로
2: 예, 예,
1: 꽃바구니 선물 우리 전남수님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아유 그렇게 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우리가 이 꽃바구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저기 협찬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으니까.
2: 예예. 예,
1: 예. 예 박정수님이 전남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예, 참 그 예, 기쁨이 크시죠.
2: 아우 좋죠. 지금 친구 하나도 아 걔는 좀 망설이고 있는데 좀 걔도 이제 좀 기다려야지.
1: 네. 아, 또 다른 분도 한번 전도 요청하시려고 준비 중에 예, 계시는군요.
2: 예, 예, 예.
1: 전남수님도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예, 좋고 참 찝찝하고 예, 예, 불편했었는데 감사하게 예, 예, 다닌다고 그렇게 예, 예, 얘기를 하네요.
2: 아유, 굉장히 열심으로 와요.
1: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전남수님하고 좀 더 길게 통화를 할까 했는데 교육이라서 지금 예, 예, 급하게 끊어서 아니요, 제가 또 우리 예, 예, 박정수님에게 전화 한번 했거든요.
2: 네. 그 한 하나 또 전도 대상자 그 아 그 네, 그 사람 꼭 나온다고는 하는데
1: 네네
2: 거기다 안 하네. 그 사람이 저기 많이 아파요.
1: 예예 예.
2: 아픈데
1: 예
2: 그냥 교회 그 신뢰를 안 하더라고.
1: 이게 아픈 가운데서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서 그다음 또 극동 방송도 듣게 하셔가지고 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아 그래요.
2: 그래갖고 수시로 그냥 네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냥
1: 예, 예.
2: 고통을 많이 받아서
1: 예예 예.
2: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리긴 했는데
1: 예예 예.
2: 네.
1: 그 우리 그분 그, 지금 그분에게 지금 그분이 예,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 예, 이름 딱 불러가면서 지금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실래요?
2: 지훈 씨.

0: 얘기하니까 모르겠네.
1: 아니 잘하셨습니다. 꼭 그분 꼭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나중에 전도 요청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전남수님이 좀 급하게 끊으시는 바람에 그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못 여쭤봤는데 우리 박정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작.

지선의 주의 은혜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방금 주의 은혜라 또 이 곡 안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로 찬송가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그전보다는 더 감사를 느끼면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서요. 자,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맞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특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여러분께서 먼저는 이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어떻게든 뭐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이 방송을 좀 듣게 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게 하다가 마음은 열리면 너무 좋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하고 전화 연결되면 더 좋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에게 이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같이 노력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늘 보물 퀴즈 꽁트가 있는 보물 퀴즈 하려고 했는데 자, 내일 보물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퀴즈 자, 꽁트가 섞여 있는 퀴즈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43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주천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함께하며 북한을 향한 성경적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다가올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0: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싹이 날 수가 없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거나 게으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세종이 지휘하는 안양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첼로 작품인데요. 막스 브루흐의 콜 리드라이 작품 번호 47번 첼로를 위한 오케스트라 작품이죠. 이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는 콜 리드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이 콜 리드라이라는 뜻은 옛 유대인들이 속죄를 위해 엄숙하게 읊조리던 그런 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콜리드레라는 선율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첼로의 선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이지만 무게감이 가득한 기도문처럼 이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슬픔을 토로하는 듯 또 때로는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다채로운 감정들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콜리드라이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작품 오늘 이 작품을 장한나의 첼로 연주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파리 라무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콜리드라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 밤의 소야곡이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의 1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모차르트는 참 재기발랄한 그런 작곡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당시 고전시대의 작곡은 형식의 틀에 맞게 작곡을 하는 그런 사조여서 굉장히 엄격하게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작곡 기법을 택해서 작곡가들이 작곡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 당대에 존경받는 작곡가 디토 스트루프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그 작곡가의 교향곡 마지막 엔딩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이거보다 좀 이 선율을 발전시켜서 멜로디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선배 작곡가의 엔딩을 차용해서 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멜로디를 발전시켜서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 1악장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이제 또 고전 시대를 뛰어넘은 낭만 시대의 어떠함도 이 작품을 통해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차르트의 현 앙상블을 위한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뮤직 G 메이저. 오늘 이 작품의 1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름다운 한국 가곡 저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함께 하신 곡 모차르트의 현 앙상블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무지개 1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몸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 스티그마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제 오늘로 우리 야곱에 대한 12번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대망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남은 5월 달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내 몸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 스티그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신기롭고 놀라운 과정이지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던 존재가 이제 그 날개가 돋아나고 또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꿈틀거리던 존재가 훨훨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차원이 달라지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아이템을 가진 많은 노래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은 한 존재가 있습니다. 약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가 그 육체의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야곱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두 다리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다리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고 그 두 다리로 광야를 달려가서 하란에 다다랐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두 다리로 이 광야에서 열심히 목동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다리로 재산을 모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될 때에도 그 두 다리로 삼촌 라반을 따돌리고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현장에 바로 그 전날을 보면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가솔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던 것도 여차하면 그 두 다리로 도망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도 피하리라 라고 저가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두렵고 답답함이 마음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렵고 답답할 때마다 야곱은 그 두 다리로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이 야곱의 두 다리가 도망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듯합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가기에 불리한 몸이 되었지요.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겼다라고 손들어 주셨는데 야곱의 몸은 퇴보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더라면 우리 등에서 날개가 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의 두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두 다리의 근육질도 더 강화되어져서 더 빨리 달리고 그리고 더 날랜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훨씬 더 암울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대단한 능력의 사람, 대단한 간증의 사람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못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퇴보한 흔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그는 절뚝거리가 되어졌고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제 이 약복강을 건너고 나면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약복강을 건너는 이 야곱은 도리어 연약해졌고 부족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한 가지 감추어져 있죠.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며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이 약해질 때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긴 이 야곱,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야곱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야곱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수많은 야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름에 얻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가 때때로 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우리 고백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 이 땅의 수많은 야곱들의 문제는 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야곱들의 문제는 도리어 강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이 약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약한 심령, 그 심령일 때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몸에 약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심대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회복과 치유가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더 강건해질 때,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날마다 열릴 때,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은혜를 크게 경험했지요. 그런데 장애인이 되어졌고 멀쩡했던 두 다리가 불편한 다리가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육체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불편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가는 것, 불편과 어려움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유는 은혜, 질병은 형벌, 고난은 형벌, 회복은 은혜라고 하는 이 해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지요. 그리고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지요. 아마 온몸이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색도 아주 초췌할 것입니다. 입었던 옷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옷은 어쩌면 아주 찢겨지기도 했고 옷이 뜯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볼품 사나운 꼴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땀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는 행색이 된 것이죠. 거기에 다리까지 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히려 더 누추해진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을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 나 우습게 보지 마. 형, 나 얕잡아 보지 마. 나 20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걸 아니야. 나 열심히 살았어. 나 그래서 이만

그만큼의 재산도 늘어났고 내 가설들도 이렇게 늘어났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를 자랑하고 싶어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라면 건너편 형을 만날 때 가장 뽐나는 옷을 입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초라한 사람, 더 행색이 볼품없는 사람, 다리까지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야곱이 이제 상황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회피하기 위하여 잔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요. 3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어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낙심의 순간들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루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마다 문제를 바꿔가면서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뒤흔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중에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한 야곱, 강했던 야곱, 강하기를 바랬던 야곱은 자기에게 자기의 힘,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 야곱의 강함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 그동안 너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딱 집어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야곱의 허벅지 뼈를 위골시킴으로 그가 의지해서 도망가고 그가 의지해서 피하고 그가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의 다리를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손 좀 봐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하여 그 문제와 그 사람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보시는 것은 나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약봉나루, 그리고 부니엘에서의 이 시듬을 통해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맞다트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지요. 저기 저 에서가 보입니다. 에서가 보이자 일곱 번 땅에 굽히려 절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을 하며 다가갑니다. 더 이상 잔머리를 부리는 야곱,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서야 문제에 대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과 위기에 대해서 회피와 도망이 아니라 마주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경이로운 밤을 보내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안아가며 밤새 씨름하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맞닥뜨린 문제와 상황 앞에 야곱이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것은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머리를 숙이는 일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힘, 사과, 이 사과를 구할 수 있는 힘, 용서로 엎드릴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마음, 문제에서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야곱이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날개가 돋아나거나 새로운 다리에 힘이 생긴 것이나 바로 이 내면의 힘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도망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회피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달아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 문제에서 회피하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 몸에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말씀이 그 영혼에게, 말씀이 그 몸에게 침투하여서 몸의 흔적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관념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온몸을 침투해 오는 것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도 말씀과 시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관념에 머물지 아니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의 일상생활 속에 말씀이 펼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만 머무는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내 꿈속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말씀이 일상과 삶 가운데 펼쳐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백성은 말로만 살아가는 나라, 말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 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몸을 쓰게 됩니다. 야곱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리 숙이지 않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을 이제는 머리를 숙여 그의 몸을 쓰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빼앗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몸을 양보하기 위하여 몸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않기 위하여 얼굴 표정을 쓰고 그리고 그의 몸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위하여 몸을 쓰고 얼굴을 쓰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한 사람이 긍정적인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변화입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할까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큰 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씨름을 초대하시는 분 아니실까요? 여기 야곱은 그 흔적을 몸에 지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몸에 지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상처 자국, 이거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하지요. 바울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답니다. 그 흔적은 어디에서 남겨진 흔적일까요? 박해받으며 핍박받으며 그리고 그로 인한 아주 혹독한 일을 겪으며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글자의 원어는 낙인이란 뜻이지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 사람인 것이지요. 이것 무엇입니까?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한 마음의 경험과 삶인 것이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불이익과 차별을 받았던 불평과 우리 부당함인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많은 것, 이것을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 속에 남겨진 흔적, 그리고 그 흔적 속에 내 몸에, 내 기억 속에, 내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스티그마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처음에 상처의 자리, 상처받았을 때 이 낙인이 찍혀질 때 아마 온몸이 욱신거리고 통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절었을 것입니다. 절절히 일 때문에 내가 이거 확 어떻게 해봐라는 마음이 들 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지가 붙었다가 떨어지고 또 붙었다가 떨어지는 몇 번의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 흉터가 남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굳은 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이 흉터는, 이 상처는, 이 굳은 살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흔적이다.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흔적이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생기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심령에 지니고 말씀을 내 몸에 새긴 사람만이 갖는 내 인생의 시간 속의 흔적이며 나의 영혼의 흔적이며 그리고 영혼의 울부짖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지요. 이 야곱은 사고나 질병으로 다리를 겪게 된, 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다리는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불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 불편해질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날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이 인식될 때마다 그것이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한 오늘 이 시대의 야곱들, 하나님과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야곱들, 하나님은 이 야곱들의 여정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가는 여정으로 초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흔적이 그 영혼에, 흔적이 그 인생의 히스토리 속에, 그 흔적이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흔적이 느껴질 때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묵직한 자기인식이 내 영혼의 흔적으로 때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선명한 자기인식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악한 죄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교활하며 위선적이며 그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 자신이 죄인이며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으며 그것이 날마다 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도

0: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 그 사람에 대하여 몸을 다르게 쓰게 됩니다. 그것은 그 흔적이 영혼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온 영혼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초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나의 고난과 공고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의 죄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합니다를 기억하는 믿음의 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을 갖게 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로만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 초대는 무엇일까요? 예, 영혼의 성숙.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이 땅의 야곱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끝내 온전한 삶을 이루시는 이 여정,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정, 그 여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이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 변화는 땅을 기는 우리 애벌레가 꿈틀거렸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날개가 도자 새로운 삶으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 놀라운 경이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한 사람으로, 약함을 싸매어주는 한 사람으로,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장엄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와 초대를 통하여서 장엄한 이름, 이살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애벌레처럼 지금은 꿈틀거리면서, 지금은 어려워하면서, 지금은 한 고비 한 귀를 넘겨 살아가고 있지만 이조차도 나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기에 과거에 상처에 어려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12번의 설교를 마치며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응답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 무엇에도 마음 설레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습니다.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이 없으니 주니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마음을 설레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며 그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그 유혹, 심지어 가장 큰 고난조차도 결국 지나가지만 주님만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며 그분을 붙드는 분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주님 안에서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첫 곡 원혜인 싱어즈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외인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분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넘치며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흐뭇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정함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워십의 찬양과 지나가 노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문제와 두려움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듭니다. 늘 반복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십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의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바울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권면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맞는데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거나 인격이 훌륭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분들에게 부모라는 이 영적 권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곧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쉽겠냐고요. 순종이란 단어가 언제나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보세요. 나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자녀가요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죠. 말 한마디 하면 다 듣고 다 꼬박꼬박 그대로 행합니다. 자녀가 어릴 땐 그래요. 그런데요 자녀가 머리가 이제 조금 굵어지면서부터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꺼려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경제력까지 생기면 순종 안 합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크고 강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작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나? 아니면 하나님 뭐 임금 그래도 되고요. 하나님 뭐 전화로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즉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자신의 목숨 걸고 자녀들 낳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똑같잖아요. 목숨 걸고 자녀가 새 생명으로 낳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낳기만 하나요? 낳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키우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요? 더 힘들죠. 더 힘든 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정말 우리 아버지들만 생각하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아버지들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게 일하시잖아요. 뭐 딴 거 보지도 않아요. 자신의 몸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몸이 그냥 망가지는 것조차 모르면서 가족을 위해 그냥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 그게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들도 똑같습니다. 그 노력과 희생과 열심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정말 어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따뜻한 밥보다 나중에 자식들이 남긴 밥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요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것은요 다 자녀들 찾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야. 근데 보세요. 늘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자녀들을 걱정하고 자녀들을 지키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런가? 우리 자녀들은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바락바락 대드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은요, 정말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부모 없이 그런 성공을 거둘 수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만약 부모님이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예요?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정말 뭐 어버이 주일 때마다 계속 밖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여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부모님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아니면 부모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부모님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내가 우리 부모님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요, 상처 속에 자녀들이 상처 속에 자라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부서져요. 뭔가 하나씩 사라지고 폭력이 오가고, 우리 예전에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뭐 지금도 그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술 버릇이 너무나 심합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누굴 막 때리고요. 그리고요, 도박에 취해서 도박이 그냥 전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를 남긴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여기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을 떠나서 결혼이 답이다. 결혼이 답인 줄 알고, 결혼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결혼하고 딱 우리 여자분들은 시댁에 딱 들어왔어요. 시댁에 딱 들어오면 누가 있어요? 시댁에 들어오니까 누가 있어요? 이 결혼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보다 더 무시무시한 시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정말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정말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매일 심하게 해요. 폭력이 왔다 갔다 해요. 매일 때리고요, 맞아요.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해요. 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시어머니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답은요? 답은 하나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죠?
납득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소위 말해서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을 따라갈 수 있냐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고 관계가 단절된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셔야 돼요. 새롭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기 힘든 부모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만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아멘.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경, 지금 이 말씀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존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지금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분들이 걸어온 세월,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래요. 근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그 6가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뭐예요?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괜히 다섯 번째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첫 번째에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납득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수많은 관계들의 기준이 되고 그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어버이 주일만 그냥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부모님이 조종하는 대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뭐 꼭두각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시냐고 짜증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진 말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0장 20절 말씀. 잠언 20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대요. 누가요? 누가요? 그 부모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주님께서 등불은 등불을 켤 수 있고 등불을 끌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등불을 꺼버리신대요.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막대하는 자들, 부모를 모욕하는 자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 등불을 꺼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등불을 켤 수도 있고 등불을 꺼 수도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흑암 중에 있을 때 그 등불을 계속 켜실 수 있는, 계속 우리를 비추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사랑하는 자,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내가 그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럼 공경하셔야 돼요. 절대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막 나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은 그렇게 대우받으실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도 자주 드려야 되고요. 자녀들은 전화 자주 드려야 되고요. 특별히 부모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레파토리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정성껏 들어주십시오. 했던 얘기 또 하냐고 화내지 마시고 정성껏 들어주셔야 돼요. 자네들은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라는 지금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이 계명만이 유일하게 지금 보상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인 거죠. 결국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한번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거예요. 이 굉장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그냥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요,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뭐 치근히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요, 진심으로 높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길 때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언제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먼저 어떤 축복입니까? 네가 잘되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잘되는 축복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잘되는 축복.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형통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잘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운명,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을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통의 대명사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결국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잘되는 복, 이 잘되는 복은요 내 뜻대로 뭐 인생이 풀린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감옥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이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높여드리시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통한 삶으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는 복의 실체예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뭐 오랫동안 사는 인생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인생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의 복은 뭐예요? 인생의 내용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부모님을 존귀하게,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꽉 붙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이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복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은혜로 풍성해질 것이라는 어떤 보증이잖아요.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모 공경은요 단지 부모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면서요 내 인생의 시간들을 하늘의 은혜로 꽉 채우는 가장 큰 비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 절대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가볍게 여겨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존중해 주세요. 부모님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해 드리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처럼 보세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장수의 복을 받는 첫걸음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 정말 귀한 시간을 부모님께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잘되는 복과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고요 복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만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평상의 삶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늘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왜 맛있는 반찬은 늘 내 앞에만 놓여 있는지 우린 몰라요. 왜 부모님은 아프면서도 늘 괜찮다고 웃으셨는지 우리는 어렸을 때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부모님의 그 괜찮다, 괜찮다는 말 속에는요 정말 부모님의 그 수많은 눈물과 어떤 아픔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0: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편히 잠들던 그 밤에도 부모님은요, 삶의 무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이 자식들의 꿈을, 자식들이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은 포기하시고 미루신 분들, 그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 앞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지, 자녀들은 왜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도대체 뭘 아냐고, 나는 절대 엄마 아빠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라고 나바트랑 말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자녀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내 성공, 내 업적을 기뻐해 주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라도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요,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평범했던 그 잔소리들도요. 그리고 밥은 먹었니?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짧은 전화 한 통도 그리워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지금 공경해라. 지금 사랑해라. 지금 용서해라. 지금 순종해라. 지금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부모님께 지금까지 저를 위해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 옆에 아직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꼭 표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오기는요, 정말 남은 인생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제2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J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마음이 메말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은혜됐던 말씀이 덤덤하게 들리고 뜨겁게 기도했던 자리가 습관처럼 흘러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조금씩 멀어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부인이 이 찬송을 흥얼거렸대요.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참 큰 위로를 받아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죠. 사실 이 찬송을 쓴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지려는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한 사람도 본인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3절의 가사인데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까 찬송의 가사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쉽게 곁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단단히 묶어봅니다. 은혜의 사슬로 고정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옆에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저녁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해볼까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방금 주나목의 목소리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르시죠? 찬양의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찬송가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이 가사를 더 보게 됐는데요. 사단은 항상 틈을 노리죠. 하지만 그 틈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노력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출석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이렇게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으로 출석체크 기다립니다. 오늘은 또 제가 찬양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찬양, 또 오늘 많이 생각났던 찬양 올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완료, 또 찬양 완료, 말씀 완료 하신 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 글자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코너죠. 우리 말씀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즈 플랜의 목소리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오늘도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7000번님, 오랜만입니다. 오감완, 오찬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셨고요. 또 찬양도 하셨군요.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찬양 오프닝을 하면서 오찬완을 많이 기대할게요. 어떤 찬양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는지 남겨주세요 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6206번님, 주의 은혜라 손경민, 이 가수, 이 부른 사람도 딱 특정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손경민 찬양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1387번님께서 오늘 찬양 완료 하시면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은 퇴근길입니다. 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너무나도 또 따뜻한 찬양인데요. 오늘 찬양 완료라고 하시면서 보내신 거 보니까 최근에 많이 묵상하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도 저녁 6시 방송 가운데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8291번님, 할렐루야입니다. 저녁 먹으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듣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여자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두 분이서 듣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사는 지역이 달라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좋습니다. 같이 듣고 있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신청합니다. 와, 근데 제가 다 감사하네요. 이렇게 여자친구랑 오랜만에, 지역이 달라서 자주 보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또 복음 왔어요를 들으면서 저녁을 드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여자친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너가 또 너무나도 즐거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코너는 온 세대가 함께 해도 너무나도 좋은 코너고요. 또 즐거운 코너이기 때문에 끝까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1372번님, 오감완, 오찬완, 오마완. 와, 세 가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저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와, 어머니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하면 3대째 믿음의 가정이네요. 복됩니다. 정말 가장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0: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방송가족분들과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7000번님께서 저희 아들이 유치가 깊어서 뺄 때마다 애먹는데 힘들 텐데도 씩씩하게 빼고 왔어요. 훌쩍 큰 모습이 기특합니다. 오늘 감사 완료. 아, 그런 감사가 있으셨군요.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나 제가 여쭤봤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이 사실 유치 뺄 때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뺐던 기억이 납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유치 뺄 때 힘들게 빼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드님께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굉장히 용기 있게 빼고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감사의 내용들 또 찬양의 묵상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이런 찬양들 또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기억하면서 코너도 즐겁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코너 우리 달고 달리던 바이블 바로 시작합니다. 달고 달리던 바이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볼까요? 이 시간은 노래로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이죠. 우리 말씀 암송을 피아노 반주로 찬양으로 함께 도와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나 사모님. 네. 지난 주일에 네. 많이 바쁘셨다고요.
1: 네네. 아무래도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 행사가 좀 있었는데요.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어른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식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온 세대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맞아요. 저희가 5월을 맞아서 네. 지금 또 더 교회가 풍성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행사도 많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고요.
1: 네네네.
0: 다음 세대를 겨냥하는
1: 그렇죠.
0: 네,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주님 네.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런 행사들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정말 즐거운 시간이셨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1: 네.
0: 사모님.
1: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어르신들이
1: 네네.
0: 맞아요. 이럴 때 또 어르신들은 또 가족분들을 못 뵐 수도 있어서
1: 그렇죠.
0: 교회에서 이런 또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1: 네네.
0: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우리 사모님도 어머니시잖아요.
1: 그렇죠. 두 딸의 엄마죠.
0: 두 딸의 어머니신데 우리 따님분이 여기 계세요. 그렇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어요.
2: 네.
0: 어버이날. 어떻게 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꽃도 달아드렸나요?
2: 네. 저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꽃바구니를 샀고
0: 네.
2: 실제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문구점 있잖아요.
0: 모든 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곳?
2: 네.
0: 다 있는 것 같은?
2: 거기서 모루 철사를 사서 꽃을 만들어드리고 종이접기로 카네이션과 하트도 만들어드렸고 편지도 써서 드렸어요.
0: 이야 진짜 감동이네요.
1: 네.
0: 꽃 바구니에 꽃을 또 만들었어요. 아리엘이?
1: 네, 네. 손수 만들었더라고요.
0: 최고다 진짜. 역시 딸이
1: 네. 네.
0: 딸이 짱인 것 같아요.
1: 모든 딸이 다 그렇겠지만
0: 네.
1: 편지를 쓰는데 본인이 쓰면서 울었대요.
0: 아리엘 양 MBTI 검사 혹시 해봤어요?
2: 네.
0: 혹시 F예요?
2: 네. 이 F100% 나왔어요.
0: 진짜요? F100%? 아리엘 양 이 감수성도 풍부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가 봐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런 또 편지를 받은 어머님의 기분은 또 어떠셨나요?
1: 아, 너무 감사했고
0: 네.
1: 정말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아이 또 공감 능력이 좋다 보니까 선물도 더 풍성하게 준비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0: 아 이제 쓸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지혜롭네요. 근데 이 또 용돈을 부모님 효도하는 데 쓰고
1: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0: 칭찬합니다. 칭찬 박수.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한 분이 더 계시죠 여기. 우리 예린 양.
3: 네?
0: 반가워요. 예린 양 잘 있었어요?
3: 네.
0: 우리 예린 양도 5월 8일 날
3: 네.
0: 어버이날이었는데
3: 네.
0: 좀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우리 아리엘보다는 예린 양이 어려요. 네. 동생인데

0: 예린 양은 우리 부모님께 좀 잘 해드렸어요?
1: 엄마랑 아빠한테 꽃 한 송이씩 사드리고 종이접기로 카네이션도 만들고 카드도 직접 썼어요.
0: 야, 우리 초등학생들 너무 훌륭하네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부모님께 이럴 때 진짜 잘해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뿐이잖아요. 카네이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보고 만들었어요?
1: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0: 야, 똑똑하네요.
1: 4시간이나 걸렸어요.
0: 4시간. 아, 카네이션 혹시 몇 개 만들었어요?
1: 14개예요.
0: 아, 많이 만들었네요.
2: 아,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0: 아, 4시간 걸렸다고 해서 혹시 한 개를 4시간 동안 만들었나요?
3: 완전.
0: 아, 그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1: 네.
0: 꽃 와, 다발처럼?
2: 대단하다. 와,
0: 초등학생도 요즘 대단하다.
2: 네.
0: 아, 나를 돌아보게 되네. 야, 멋집니다, 너무나도. 우리 이렇게 또 5월은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부모님께 사랑도 전하고 네. 가족끼리 한 번 더 사랑을 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2: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또 따스한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또 1372번님께서 천상의 목소리 두 천사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소리 들려주시죠.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아리엘 양 그리고 또 박예린 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달고 달디단 바이블 시작해보는데요. 사모님, 저희가 지난 네. 한 달 동안
2: 네.
0: 산상순 팔복의 말씀 암송했죠.
2: 네, 맞습니다.
0: 오늘은 어떤 시간일까요?
2: 네, 오늘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암송을 했던 곡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0: 네.
2: 총 복습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0: 총 복습하는 시간
2: 네.
0: 처음부터 끝까지면 몇 절까지죠?
2: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팔복이 다 있습니다.
0: 팔복이 다 있고요.
2: 네.
0: 오늘 특히 이 방송에서 좀 바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2: 네. 무엇보다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0: 네.
2: 또 오프닝 때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잘 기억하고 또 팔복의 말씀을 모두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0: 네, 아멘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덟 가지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2: 네.
0: 이 팔복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었죠.
2: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저희 1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2: 네.
0: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고요.
2: 네.
0: 1, 2절이 2절. 그런 말씀이죠.
2: 네.
0: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의 말씀이에요.
2: 네, 네, 맞습니다.
0: 그럼 한번 다 같이 10절까지 와, 우리 파이팅. 10절까지 부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2: 네.
0: 네, 중간중간 또 듣다가 안 들으신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2: 네.
0: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들 다 같이 부르니까요. 함께 즐겁게 따라 부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2: 네.
0: 준비됐죠?
2: 준비됐습니까?
4: 네.
2: 네. 함께 또 기억나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책을 펴셔서
0: 네.
2: 네, 함께 같이 부르셔도 참 좋고요.
0: 네.
2: 여기 팔복이니까 제가 작곡을 하면서 1복부터 팔복까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0: 헷갈릴 수가 있죠.
2: 네.
0: 사실 그래서 네, 8개나 네. 있으니까.
2: 네, 맞아요. 그래서 1복부터 8복까지
0: 네.
2: 4복까지 하고 또 1, 2절 성경 구절을 반복하고 다시 또 5복부터 5, 6, 7, 8복이 연이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0: 아, 맞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니까요. 성경책 펴서 함께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네. 함께 불러보면 아,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0: 네.
2: 하나, 둘, 셋, 넷. 예!

0: 완벽하다.
1: 완벽하다. 이런 완창한 건 처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요. 이 멜로디가 반복되다 보니까
2: 익숙하죠.
1: 이게. 익숙하기도 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2: 아, 네. 다행입니다.
1: 그래서 막 1, 2, 3, 4절까지 들었다가 이후에 못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멜로디가 똑같아서 네,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팔복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노래로 찬양으로 따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 복에 어떤 복을 받는지 흥얼거리게 되고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오늘 감사 완료 출석 체크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4313번님께서 오찬완 오늘 찬양 완료 하시면서 또 7513번님 아 오감완 오찬완 오늘은 은혜를 불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면서 찬양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8929번님께서 오말완 오찬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저녁시간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팔복의 말씀을 전 절을 이렇게 또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하신다는 그런 댓글도 남겨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이 팔복 저희가 계속해서 불렀고 또 어떤 복이 있는지 계속해서 남겼는데요. 이 팔복 중에 가장 좀 좋아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혹시 있으실까요?
2: 저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그들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1: 긍휼히 네.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다. 네. 왜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죠?
2: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마음 같아요.
1: 하나님께서 네네네네. 나를 향해서 그 긍휼을 보신 네네네.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2: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2: 네. 아멘.
1: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긍휼한 마음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우린 연약하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지만
2: 그렇죠.
1: 하나님께 그러함 고백하고 또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는 긍휼히 보시고 그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또 8가지의 복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나는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또 피스메이커로 활동 중인 둘째 며느리입니다 하시면서 저희가 그때 화평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그런 나눔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8929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피스메이커로 활동 중인 둘째 며느리입니다.

0: 믿지 않는 시댁 어르신들이 저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늘 시댁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그런 가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너무 따뜻해요. 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아, 네.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나눔을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나눔 기다립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찬양으로 부르고요. 또 8가지의 복 중에 나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요 하시면서 그 묵상의 글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묵상이 있는지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팔복의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1: 네.
0: 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암송하고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퀴즈 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사모님.
1: 네,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암송 찬양에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퀴즈를 드릴 텐데요.
0: 네.
1: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며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0: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오는 단어인가 봐요.
1: 네.
0: 1번은요?
1: 제자.
0: 2번은요?
1: 무리.
0: 3번은?
1: 짝꿍.
0: 4번은?
1: 절친.
0: 네,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를 네, 보기를 제가 냈어요. 1번 제자, 2번 무리, 3번 짝꿍, 4번 절친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시면 됩니다. 1번 제자, 2번 무리, 3번 짝꿍, 4번 절친입니다. 힌트는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힌트 찬양으로 준비해왔어요. 후렴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우창점에서 케이크 교환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송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팔복의 말씀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완창 전 팔복의 말씀을 저희가 복습하면서 퀴즈를 드렸어요. 어떤 퀴즈였을까요, 사모님?
1: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퀴즈.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0: 네.
1: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며 변화의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우리 아이들이 말해볼까요? 정답은
2: 1번 제자.
0: 정답입니다. 네, 우리 제자 정답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7847번님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1번 제자 정답. 또 8570번님께서도 1번 제자 정답입니다. 또 8291번님 정답은 제자입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듣고 있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도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1: 아멘.
0: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 또
1: 네,
0: 듣고 계신다고
1: 맞습니다.
0: 하셨는데,
1: 네.
0: 우리 같이 제자가 되어볼까요?
1: 환영합니다.
0: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행복하고 또 평안한지 모릅니다.
1: 네.
0: 네, 8291번님 축복하고요. 또 7513번님, 바로 1번 제자입니다. 히히. 정답이고요. 또 7656번님께서, 1번 제자. 십자가 군병으로 변화된 삶으로 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딸의 찬양은 너무 좋아요. 아니, 딸의 찬양이
1: 감사합니다.
0: 우리 아리엘하고 예린 양 말하는
1: 그런가
0: 거예요.
2: 봐요. 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항상 이렇게 찬양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하고요. 또 0820번님, 예수님은 나의 절친, 나의 짝꿍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번! 아,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답변을
1: 그러네요.
0: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 우리 2171번님께서요, 오늘 처음 보내셨어요. 일단 박수로 환영드립시다. 네, 환영합니다. 정답은 1번 제자입니다. 즐겨 듣고 있어요. 75세 할아버지가 매일 듣고 있네요.

0: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 네, 경상도식으로 할배라고 보내주셨네요.
0: 제가 이렇게도 바꿔서 말. 아,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1: 그렇죠.
0: 할배가.
1: 할배, 할배, 할매 이렇게 많이.
0: 아, 그러시군요. 우리 2171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답
1: 감사합니다.
0: 맞히셨습니다. 또 7000번님 정답 제자 정답입니다. 포항 가면 믿음의 기업들도 꼭 방문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1: 오십시오.
0: 네, 저희 포항에서 듣고 계시는 게 아닌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0: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저희 믿음의 기업들 아까 전에 선물 소개 듣고 왔는데요.
1: 네,
0: 중요한 걸
1: 아,
0: 빼먹었어요.
1: 너무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저희 협찬 하나가 더 들어왔잖아요. 치킨.
1: 그러니까.
0: 네, 저녁 방송에 치킨 협찬이
1: 치킨.
0: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선물
1: 저녁메뉴.
0: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치킨도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1: 아, 도전하십시오.
0: 네, 김종구 식맛치킨 포항 해도점에 있습니다. 네,
1: 오.
0: 새로 오픈했고요.
2: 봤던 것 같아.
0: 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2만 원 쿠폰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가셔서 드셔도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일단 당첨자를 바로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지금 또뭐막 치킨 준다고 이러면서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 그때 도전하시고요. 또 나눔 하시면 또 저희가 선물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퀴즈 중에 선물 당첨자. 두구두구. 뒷자리 번호 2171번님. 8291번님, 그리고 7847번님 축하드립니다. 오!
3: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들의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모님, 오늘 저희가 어디 외우고 있다고요?
1: 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팔복의 말씀입니다.
0: 마태복음일까요?
1: 아, 그렇죠.
0: 네,
1: 마태복음이죠.
0: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 마태복음입니다.
0: 10절을 저희가 외우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팔복이 전부 다 들어간 말씀 찬양이라서요. 지금 찬양 부르시면서 암송하시고 또 지금 은혜를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더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서 부르셔도 좋고요.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퀴즈 정답이 제자였어요. 한 댓글을 놓쳐가지고 제가 우리

0: 6206번님께서 제자 정답 보내시면서요. 중심에 계신 주님만 찬양하는 나에게 심오한 진리로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로 선행을 베푼 저에게 착한 마음을 주셔서 남에게 선행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주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몸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1: 아,
0: 맞히셨습니다.
1: 네.
0: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또 묵상 글을 보내셨어요. 오늘 저희가 팔복 첫 번째 복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찬양으로 불러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부터 사모님, 그리고 아리엘, 예린양 이 순서대로 가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2: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0: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1: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2: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3: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고 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1: 맞습니다.
0: 그 복을 주셨다.
1: 네.
0: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서 복을 받아 누려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 맞습니다.
0: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을 한달 넘게 계속해서 외워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더이 팔복의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받는 은혜가 계속해서 사모되는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8283번님께서 정답 1번 제자입니다 하시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온유라고 들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도록 더 애쓰겠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서 내 심령의 또 레마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보내주세요. 또 묵상 글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이 팔복을 외우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팔복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찬양 한번더
1: 네,
0: 불러볼까요?

0: 아멘, 아멘입니다. 아까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잔 이거 왜 저희가 계속 아까부터 의에 줄이고만 계속 그렇죠. 어떤 거랑 저희가 계속 헷갈리는 걸까요?
1: 의를 위하여.
0: 의를 위하여. 네. 아 맞습니다. 이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고요. 네.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틀리면 안 까먹어요.
1: 맞아요. 틀려야 네, 그래서 돼요.
0: 학창 시절에도 틀리는 거에 겁을 내지 마세요. 아리엘 양, 예린 양.
2: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아, 역시. 우리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은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틀리니까 기억을 아, 네. 절대로 안 까먹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 또 배움이 있다는 점 학창 시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퀴즈도 준비됐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 내주세요.
1: 네, 팔복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후반부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마치 십계명의 구조와 유사한데요. 다른 세상과 이웃들에 대하여 탐심을 갖지 말라는 계명과 유사한 팔복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여섯 번째 복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0: 아, 힌트가 세요. 네, 팔복의 말씀의 전반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알려주고요. 네. 후반부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마치 십계명의 구조와 유사하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 팔복 중에서 한 가지 복이 다른 세상과 이웃들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는 그 계명과 유사한 팔복이 있어요.
1: 네.
0: 힌트는 여섯 번째 복입니다. 1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2번은 마음이 청결한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입니다. 네.
1: 네. 또 저희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죠?
0: 네, 헷갈렸던 네. 부분이 있었어요. 네.
1: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0: 맞아요. 저희가 네. 사실 그 빌드업이었던 이 퀴즈를 잘 알려드리기 위한 일부러 틀렸어요.
1: 그거는 아니, 네.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어쨌든
0: 네, 저희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2번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여섯 번째 보기 퀴즈인데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계명과 유사한 팔복의 가르침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2번은 마음이 청결한 자.

0: 아멘. 오늘 퀴즈가 있었어요. 두 번째 퀴즈.
1: 네.
0: 뭐였죠?
1: 네,
0: 여섯
1: 여섯
0: 번째
1: 번째.
0: 복이 무엇인지였습니다.
1: 네.
0: 1번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2번이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계명과 유사한 팔복의 가르침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정답 발표해 줄까요? 정답은
2: 2번,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0: 맞습니다. 우리 6988번님, 마음이 청결한 자 정답이고요. 또 7513번님도 정답. 4312번님 정답. 우리 8632번님께서 아까 힌트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힌트를 드린 게 답인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저희가 그치만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1: 네.
0: 다음 주 저녁 6시에 꼭 뵙길 바라겠고요.
1: 네.
0: 저희 이 중에서 선물 당첨자는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가 이제 팔복의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어요.
1: 네.
0: 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어떤 말씀 외우나요?
1: 네. 10장까지 암송을 했으니까
0: 네.
1: 또 11절부터 또 열심히 외워야겠죠?
0: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계속 되는군요.
1: 네.
0: 팔복 이후의 말씀도 더큰 은혜가
1: 아,
0: 있나요?
1: 네.
0: 네.
1: 기대됩니다.
0: 다음 주에 그 은혜도 저희가 기대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체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해주신 김 아리엘 양, 박예린 양,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화요일 저녁 6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찬양 부르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해요. 내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찬양 들려드리면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5월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끼리는 가까이 하다가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성결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삶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우리 속사람을 다듬어 가야겠죠. 주님께만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다투다 보면 자녀가 앞에 있지 않나요? 늘 한결같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운 후에 화해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면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잘못을 말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를 주세요. 작은 일부터 변화되어가는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힘들거나 아쉬울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가까워지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잘못한 것을 아를 때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된다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끼리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며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행복하세요.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또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곁에 부모님을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뭉클함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수고는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항상 먼저 내어주셨고 자신의 괴로움과 외로움은 뒤로 감추면서 살아오신 그 부모님의 그 인생을 자녀된 우리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고 또 그 감사에는 늘 눈물이 따라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마음이 복잡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있을 것이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지 못한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희생을 떠올리면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그저 부모님께 잘합시다 끝 이렇게 그냥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부모 공경은 감정이 좋을 때만 행하는 인간적인 효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며 그 순종은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모님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때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내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경의 근거가 무엇인지, 부모 공경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오늘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덕목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신앙의 질서로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고 관계의 방식도 점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문화적인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 심어두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의 관계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순종은 부모의 권위를 따르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에게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며 돌보는 그런 공경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부모의 모든 결정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존귀하게 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인간적인 정의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늘 나를 만족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부모의 모든 말과 요구를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거나 죄에 동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폭력과 학대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악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꼭 들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잘해 주셨을 때만 하는 그런 보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근거를 부모의 완전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출발도 부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누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계산하지만은 신앙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다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나 고난 없이 오래 산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고 또 눈물이 따를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께 충분히 잘해드리지 못했다라는 후회, 멀어진 관계에 대한 아픔, 또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그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로 세우라고

하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사랑과 공경으로, 떠나보낸 부모님께는 감사의 기억으로, 관계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 안에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은 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경은 반드시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마음의 존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말투로, 부모님의 형편과 건강을 살피는 관심으로, 또 부모님께 기꺼이 드리는 시간으로, 또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는 기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늘 내 편인 것 같고, 늘 기다려주실 것 같고,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표현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마음속 생각만으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공경은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은 전해져야 되며 감사는 부모님의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고맙습니다.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형편된 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더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 한마디를 오래 붙들고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거창한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작은 관심, 작은 표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말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말하는 태도에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져 있다면 그것은 공경의 태도와는 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은요, 같은 말씀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느려지실 수도 있고요, 생각과 방식이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잘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 지점에서 공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약해지시고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실 때에도 여전히 존중하며 기다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드러나는 참된 공경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더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걷는 것도, 배우는 것도, 철드는 것도 늦었던 우리를 부모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가르치시고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약해지셨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너는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경은 때로는 시간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부모님 찾아뵙는 일, 안부를 엿주는 일, 필요를 살피는 일, 곁에 있어드리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같은 방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처가 깊은 관계에는 지혜로운 거리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미움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의 마음은 가능한 것을 찾습니다. 짧은 전화라도, 또 안부라도 엽죽고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면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감사로 기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가족과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기억 속에서 드리는 공경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투와 시간과 관심

관심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이러한 공경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함 대신에 따뜻함으로, 짜증 대신에 존중으로, 습관적인 거리감 대신에 사랑과 관심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의 공경은 후회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파지는 이유는 뭐냐? 부모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감사는 너무 쉽게 다음으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감사도 공경도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에 집사람과 함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예전에는 당연하게 들렸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것이 참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속에만 남아있다는 것이 참 아팠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드리고 떠나보내고 나면은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직접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문득 약해지신 목소리와 느려지신 걸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 내가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교훈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사랑은 미루면 늦어질 수 있고 감사는 미루면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또 안부 한마디 엿주는 것,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꼭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왜 마음엔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부모를 생각하는 일이 감사보다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원망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 관계라면은 사랑과 공경으로 나아가고 지혜로운 거리가 필요한 관계라면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와 회복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에서 공경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덮어버리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상처 안에 그대로 멈추게 있지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회복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기도하며 바른 태도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더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지요. 부모님을 떠나고 나면은요, 떠나보내고 나면은 감사도 남고 그리움도 남고 후회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직접 해드릴 것이 없다면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 그 수고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감사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이어나가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 속에서 드리는 공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시고, 늦기 전에 감사하시고, 늦기 전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0: 주님 앞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사랑을 표현할 때 공경은 단순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공경은 거창한 그런 결심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말과 태도,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익숙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지 않고 오늘의 순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관계의 아픔이 남아있는 분들은 주 안에서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바쁘다고 미뤄두었던 방문, 또 부모님을 위해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순종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모님의 얼굴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마음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새롭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마음을 풍성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것도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시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는데요. 저와 이유나 형제가 함께 찬양한 곡입니다. 송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그리고 김대환의 주음성 외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풍성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영환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은혜 찬양 워십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이어서 조주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463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나의 배달 친구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도 따뜻한 문자인데요. 아, 배달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 그것은 평강이신 주님이 내 영혼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언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홀리원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듣고 왔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아로란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걱정이었는지, 피로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평강이었는지. 오늘 이 밤만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참 주인으로 찾아오시기를, 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두 곡 이어드립니다. 테너 이종욱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는 평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테너 이종욱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조수아의 목소리로 주는 평화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801님, 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들을게요 라고 저 남겨주셨고요. 모두들 평안한 밤 되세요. 2046님 그리고 7378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참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2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 현서, 주은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신청곡 꽃들도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이워십의 꽃들도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릴게요. 현서와 주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상진의 평안하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제이워십의 꽃들도 들려드렸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로고십의 너 두려워 말라.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로 모시는데, 자, 우리가 7장 앞부분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왜 아이성에서 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죠. 특별히 외세로부터 망하는 교회, 외세로부터 망하는 그런 개인보다도 내적인 죄악으로부터 망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에서 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쫓아서 사람들을 골라내게 되는데, 이 골라내는 과정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교회에서도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골라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19절로 21절을 좀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희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간이 범죄한 그 단계를 잘 유의해 보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그는 보았고 탐을 내었고 취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1편에서 주는 교훈과 참으로 같아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죄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을 트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육신의 죄가 이르는 단계입니다. 험담이라든가 비판, 질투, 시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죄입니다. 이것들은 분쟁과 싸움을 빚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은 곧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는 일입니다. 비판은 여러분 자신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비평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자신을 낮게 보이려는 시도 아니겠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육신의 죄악을 보고 탐내고 취하는 것입니다. 아가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육신을 정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것.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인데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육신까지 정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그건 뭐겠어요?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소개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경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다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아간처럼 모든 사실을 짓고

범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물론 기억하지 못하는 죄라면 그렇게 우리가 뭐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도 하나님 용서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라면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는 진정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백을 하지 않는 그 기도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것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자백하기까지는 여러분의 생활에서 기쁨도 능력도 어떠한 승리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참 여러분이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위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서 강조하고 있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무디는 이러한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체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불평하거나 탄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때 비로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지게 되는,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들 살펴보았고요. 아간이 어떻게 처형되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영문을 알수 없는 패배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 패배의 원인이 바로 진영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깥에서 무엇보다도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죄의 처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8장입니다. 8장 1절로 가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아이성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을 돌아보고 계시겠다, 돌보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성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육체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는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8장 2절로 가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포로나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리고

효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 무슨 의미가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리고는 성병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병균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뒤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 작전이 하나님에 의한 계획대로 탁탁 들어맞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아이성은 쉽게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이 육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위대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수들과 그들의 심을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된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도 그렇고 배우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의 패배에 대한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패배의 원인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3천 명이면 아이를 정복하기에 아주 그냥 충분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쉽게 정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육체를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부르짖었던 그 단계로 언제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고 억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냔 말이죠. 그것을 기대하느니 여러분은 차라리 향수 한 병을 뒤뜰로 가져다가 퇴비더미에 부으면서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올라가서 놓을 수 있는 모래덩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즉, 육체를 완전히 이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또 죄악된 본성을 알고 있는 한 이러한 일들은 바로잡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할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처리해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옛 본성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요. 죄의 삯이 지불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정죄를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패배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0: 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는 아이성처럼 우리를 패배시킬 겁니다. 8장 30절로 32절을 보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한 단을 쌓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저주와 축복의 글을 읽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리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류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 율법 전체를 낭독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들은 율법의 일부만을 읽지 아니하고 율법 전체를 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은 그 땅이 법이 되어야 했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게 되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서 9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이것이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는데요.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골골짜기, 2번 스바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아간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나는 나라로부터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훈장도 주지 말고 동상도 세우지 말며 이름을 딴 어떤 건물이나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주세요.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우뚝 세운 드골 대통령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장례식도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분주하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묘비명의 이름과 출생연도, 사망연도만을 쓰고 그 어떤 수식어나 직위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정부가 지급할 연금과 보상금은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모습도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세상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기쁘고 감사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느냐로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Your Love,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He Will Carry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어누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조금은 버텨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보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하게 하는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특권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저 주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이고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쉬고 싶은 내 안식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요,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데이비 쿠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같이 걷기 연평안 앨범 중에서 성도여 다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성도된 특권이고 고귀한 사명은 없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사실은 엄마는 이 울음소리가 밥을 달라고 하는 엄마 배고파라는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엄마 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라는 건지 아니면 엄마 나랑 좀 놀아주세요 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그저 한숨 쉬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만 부르면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김명식 강찬의 오직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성가 산책을 하시는 박신화 교수님과 아주 오래전에 함께 그 성가 산책 PD와 또 진행자로 함께 했었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사야 43장 21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박신화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청자를 위해서 선곡하신 곡이 있거든요. 박신화 콰이어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시간 별그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자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숨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너무 고생한다. 라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두 팔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단은 항상 열려있다. 작가인 지그 지글러의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단계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도 같을 거예요. 열정만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장애물을 넘어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넘어서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때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왕이 오신다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스 엔진의 샤론의 꽃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푸른 향기에 감사의 조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캐리 언더울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0.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고 다시 그 사람을 고치고 또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다가도 세상에 빠져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돌이키셔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우리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시간에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왜 나를 이런 어두운 상황에 놓고 또 연단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견딜 힘도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겪어낸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어떤 영광과 은혜를 주실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방의 동포들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AM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당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방 동포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도 계속 함께 해주시지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 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2: 그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2: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2: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0: 네.
2: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 네.
2: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0: 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1: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0: 네.
1: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0: 네.
1: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0: 네.
1: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요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댔는데, 이게
0: 예.
1: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방점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0: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0: 예.
1: 이때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0: 네.
1: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0: 네.
1: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0: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0: 네.
1: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은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 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 수반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0: 네.
1: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화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0: 네.
1: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0: 네.
1: 그런데 사실 이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0: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 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서울에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협상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제재 여파로 이란에서 대량 해고와 실업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K컬처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4년 사이에 54% 증가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선 태조가 628년 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 공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비밀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정상회담 전 마지막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경제 현안을 논의한 뒤 다음날 서울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 방문의 목적이 사실상 미중 협의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로 방한 직전까지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동맹국을 방문하면서 양자 협의 없이 제3국 회담만 진행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담이 덜한 중립적 공간이 필요했고 그 조건에 서울이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문제를 비롯해 안보와 에너지, 이란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다음날 시 주석과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텐탄 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국빈 만찬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어 15일에는 티타임과 업무 오찬 형식의 추가 회담도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반 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측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만 문제와 희토류 공급, 핵 군축, 인공지능과 사이버 안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양국이 항공우주와 농업,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전쟁 이후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실직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구직 플랫폼에는 하루 만에 31만 건이 넘는 이력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이전부터 어려웠던 이란 경제가 13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일부 완화돼 가구 원수를 한 명 더한 기준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한국어를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는 해외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해외 초중고교는 모두 2,77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약 54%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만여 명에서 23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어 반 운영 국가는 지난해 기준 47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한국어 반 운영 학교가 68곳 늘었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과 브라질, 미국 등에서도 한국어 수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는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과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현지 교원 양성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확대가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조선 태조가 1398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원 특별전 위대한 유산전에서 조선 초기 왕지를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왕지는 조선 초기에 임금이 고위 관리를 임명하거나 왕명을 내릴 때 사용한 문서로 이후 교재된 자료는 태조가 이지대를 경상 우도 수군 첨 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문서입니다. 수군 첨 절제사는 조선시대 해안 방어와 수군 지휘를 담당하던 중요한 관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왕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왕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태종 시기인 1416년에 작성된 왕지가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문서는 그보다 약 18년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서관 측은 이번 자료가 조선 초기 인사행정과 관직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에는 왕지 외에도 족보와 고문원,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이 담긴 지도 등 다양한 사료와 함께 기증자들의 사연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으로 중심으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밀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비서국은 최근 국가정보국에 당정 군 전반 간부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3개월 동안 대규모 비밀 감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상 점검 수준을 넘어 간부들의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도를 극단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초중앙 집중화 체제가 강화되면서 감시 구조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지에서는 숨소리까지 국가정보망에 기록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과가 부족할 경우 자비판이나 보직 해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시문에 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서 간부들의 압박감도 크게 커졌다고 합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감시 체계가 사실상 완벽한 감옥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불만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5월 1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 예정입니다. 외출하실 때 비바람을 막아줄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3도, 안주 12도, 양덕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와 양덕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

0: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강계와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2도, 희천 10도, 강계 8도, 낮 최고 기온은 강계와 희천 22도, 신의주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개성과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3도, 신계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5도, 신계가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줄어들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예산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예산 6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 23도, 고성 22도, 예산 1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진에서는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과 성진 17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또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한 기독교의 일간지에 실린 영적 공격일 수 있는 5가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려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울과 절망의 감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사역자 남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현악기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매사에

앞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복된 날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는 5월 13일 수요일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의 겸손은 순진합니다. 어른들은 없어도 있는 채 하고, 어른들은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어른들은 굶어도 이를 쓰시고 있는 것은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가식 많지요. 없는데도 있는 채 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채 하고, 굶어서 바깥에 나가면 이를 쓰시는 체면을 가졌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체면이라는 게 없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중앙교회에서 어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 예, 엄마 집에 계시냐?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잠깐만요, 엄마,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걔가 순진하게 나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집에 없다고 그러래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 허례, 허식이 너무 많아, 어른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어른보다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선입관념이 없어요. 따지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려서 구원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어요. 폴리캅 교부죠. 용감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 9살 때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 자나튼 에드워드, 미국의 성직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입니다. 7살 때 예수를 믿었고, 젠젠도프라고 하는 사람, 모리비안 지도자는 4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 위대한 주석가, 그도 4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찰스 스퍼전, 영국의 대설교가는 12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그램 목사님은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박사 M.R.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영접했더라. 45살 이후에는 30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75살 이후에는

0: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빨리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온 세상 위하여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까지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자매 그리고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디디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오신 두 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때 북한에 가게 될 그날이 온다면 어떤 또 소망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두 선생님께서 지금 사회생활을 또 이 사회에 나오신 지가 반년 안팎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두 분이 오셨죠.
0: 네. 네.
2: 타고 오셔서 공항에서부터의 그 무수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러면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0: 네.
2: 근데 오셔서 막상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1: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우선 한국 나라가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첫째 느낌은 그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국 생활 지금 5개월 차인데요.
2: 네.
1: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어디

0: 나가도 뭐 봉사 활동하는 데 가서도 봐도 그렇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디 물어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요, 잘 몰라요 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1: 네.
0: 거기서 야, 이거 우리가 한민족 한결이구나 하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들까지 길 몰라서
1: 네.
0: 물어보면은 인사를 하고 예절이 엄청히 그거 밝고, 그래서 또 그런데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1: 네.
0: 한국 음식은 또 아기자기하게 또떡한 가지만 봐도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그런 걸 유산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1: 네.
0: 떡도 가지가지 다 먹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음식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온거 내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1: 뭔가 다 다채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0: 네.
1: 그런 곳인 것 같아요.
0: 네.
1: 북한과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라 선생님께서는,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왜냐면 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예, 한국 음식은 좀 달아요.
1: 그쵸?
0: 달지만은 그게 또 뭐, 단거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 그나마나 맞아요. 습관되니까 또 네, 맛있어요.
1: 습관되고,
0: 응.
1: 원래 또 한국 음식을 우리가 좋아해요. 예. 원래 좋아하시던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북에 있으실 적에?
0: 해물을 좋아하죠.
1: 해물
0: 우리야, 당연히
1: 좋아하시는구나.
0: 해물을
1: 해물도
0: 좋아하죠. 네.
1: 좋아하고, 예,
0: 해물을
1: 뭐,
0: 좋아해요, 우리는.
1: 예.
0: 기본적으로.
1: 바다 쪽에
0: 네.
1: 사셔서.
0: 그런 걸, 예.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저한테 맞아요. 젓갈도 좋고,
1: 저도
0: 예.
1: 좋아요.
0: 마트에 가면
1: 회도
0: 젓갈도 가지가지 다
1: 좋고.
0: 있지, 뭐. 그
1: 맞아요.
0: 다음에 뭐
1: 뭐가 다 있어요.
0: 삼계탕도 좋고,
1: 삼계탕
0: 예.
1: 맛있죠.
0: 엄청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0: 여의 복합말씨로 이제 미혼인데 이제 만나기를 만나기 조금만 여도 그 구무리가 맛있어요.
1: 거기 자체가 들큰해요. 그리고 대게 맛도 내가 옛날에 대게 장사를 해서 근데 대게 맛도 여기 맛은 조금
0: 조금 예 다른
1: 동해바다 깊은
0: 동해
1: 동해바다 그 대게 맛하고 다르더라고요.
0: 예.
1: 북한의 대게는 엄청 달아요. 살도 안에 꽉차 있고.
2: 여기는 좀 키워서 하는
1: 아니 그래서
2: 애들이
1: 조금
2: 많아서 그런가?
1: 짭짤하고 살도 크게 뭐꽉차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라를 말하죠.
2: 네.
1: 북한에는 골뱅이라 그래요.
0: 골뱅이에요.
1: 이렇게 커요.
2: 골뱅이
1: 두둑대
2: 있어요.
1: 많아요.
2: 여기 골뱅이는
0: 골뱅이가
2: 진짜
0: 맛있어요.
1: 여기는
2: 작은데.
1: 작지 않아요. 엄청이. 근데 북한 거는 이렇게 커요. 새우도 왕새우.
2: 아,
1: 왕새우. 그게
2: 진짜요?
1: 다 자연산이지요. 바다에서 이렇게
0: 북한에는
1: 나오는 거.
0: 자연산이에요.
1: 자연산이 많죠.
0: 자연산. 성게, 문어,
2: 네.
0: 미역 다
1: 다 자연산이지요.
0: 자연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소금하고 미운맛 있으면은 그저 그냥 맛있어요.
2: 그냥 그 본연의
0: 예.
2: 맛에다가 살짝만 간을
0: 예,
2: 해줘서.
0: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은 다시다를 많이 쓰잖아요. 예,
2: 맞아요.
0: 뭐 모든 게 다시다 안 넣으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2: 네.
0: 그래도 그 맛대로 또 해놓으니까 더 맛있어요. 예. 저또 음식하기 좋아하니까
2: 아,
0: 예,
2: 진짜요?
0: 뭐 혼자 살아도 김치 냉장고 사놓고
2: 오,
0: 예, 막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래요.
2: 아, 저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 만들어주신 김치를
0: 예.
2: 먹어봤거든요. 근데 속도 없고, 근데 국물이 시원하고,
0: 네.
2: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부터가 다른 것 같고.
0: 뭐 많이
1: 그러니까
0: 안 넣어도 간단하게
1: 우리
0: 해도
1: 저 손님
0: 맛있어요.
1: 쪽은 어릴 때부터 김치, 양념 이거 엄마들한테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눈 짐작으로 톡톡톡톡 소금 얼마 들어가고 고춧가루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찹쌀풀 같은 거 얼마 들어가고
2: 네.
1: 그걸 이렇게 하는 김치하는 방식도 북한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2: 맛도 다르죠?
1: 맛도 다르지요. 한국에는 엄청 많은 조미료 있지요.
2: 맞아요. 하는
1: 북한에는
2: 걸
1: 그저
2: 넣죠.
1: 젓갈 같은 거 그저 이렇게 절컸다가 그저 거기다
0: 거기다
1: 그저 고춧가루에다
0: 염은,
1: 이래
0: 예.
1: 뭐 하면 맛있어요. 그래도 내 고향 김치 돼서 맛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거 산나물 먹을 때 엄마가 그 산에 가서 산그 쑥이라며 이렇게 해갖고 와서
0: 쑥떡 해고,
1: 쑥떡도 해 먹어보고 우리가
0: 쑥국도
1: 근데 한국에
0: 끓이고.
1: 오니까 그 쑥떡 맛이 안 나더라고요. 북한에는 쑥 냄새가 엄청이 그 강해요.
2: 그래요?
1: 강하고 그게 사람한테 건강에 쑥 자체가 털려요 여기하고
2: 아,
1: 산에 올라가면
2: 그래요?
1: 요만해요 쑥이
0: 통통해요,
1: 요만해요 요런
0: 쑥이.
1: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거 똑똑 꺼내갖고 그거 이제 단오 명절이면 그거 이제 삶아갖고 우려요 우려갖고 그러면 쑥 냄새가 확 나는데 여기는 쑥 냄새가 적게 나더라고요
2: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1: 쑥떡이라고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로 사 먹어봤는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북한에
2: 왜일까요?
1: 하고 쑥하고 좀 여기서 말하면 물미나리 같은 거 우리 언니가 그거 수산사업소에 그거 해요 그거 유치원에 다녀요 선생이에요 애들한테 그 미나리가 간에 좋다고 돌미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2: 네.
1: 그 여기서 파는 그 미나리 물쑥 같은 거 말고요 미나리 말고요
0: 돌미나리
1: 돌미나리예요
0: 웬만한 거.
1: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밑에 저 보라색깔로
0: 빨간스름해요.
1: 나요 밑에 걸
2: 네.
1: 그 애기 때부터 애들을 그거 미나리 반찬을 적어 갖고 해주더라고요.
2: 참 이렇게 뭔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게
1: 조금
2: 참 많은 것
1: 다르다
2: 같아요.
1: 하고 어떤 거는 또
2: 남과 북이.
1: 너무도 뭐 한나라 사람들이니까 너무도 같고 음식이 어떤
2: 맞아요.
1: 거는 또 너무 같고 또 북한에는 못 사니까 조미료가 뭐 다시다나 뭐 이런 양념이
0: 없잖아요.
1: 양파도 이렇고 이런 거 못하지 않아요
2: 근데 또 본연의 맛이 더 구수하니까.
1: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한국에서 김치 맛이 또 젓갈을 많이 넣고 그
2: 네.
1: 맛이 또 북한하고 또 다르고 또 맛이
2: 맞아요.
1: 또 다르고 또 맛있더라고요 북한에는 설탕 하나 쌀래도 엉간한 집에 못 사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 근데
1: 설탕 자체가 집에 없어요.
2: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서 더그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오고 갈수 있을 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2: 우리가
1: 통일이 되면
2: 네.
1: 나도 북한에 가서 내가 한국 김치
2: 아.
1: 내 손맛으로 이제 양파도 들어가고 사과 배도 들어가고 무도
2: 네.
1: 들어가고 우리 고향에는 못 사니까 그렇게 많이 못 넣지 않아요. 그거는 고춧가루 버무리면 다예요. 고춧가루도 뭐뭐 허옇게 그저 그러지요. 고춧가루도 그렇게 살 돈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한국 김치를 해주고 싶고 부모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싶고 북한에
2: 라면
1: 있을 때는 라면도 못 먹어봤거든요.
0: 소세지도 해주고 싶고 네.
2: 진짜 이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는

0: 채워나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1: 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과 함께 저희가 오늘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들, 그 여정들을 함께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염선희 선생님, 그리고 김아라 선생님, 함경북도에서 오신 우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편곡 찬양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곳에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고백과도 같이 어제는 무얼 먹었고 오늘은 무얼 같이 먹으면 좋을지 이런 일상의 대화들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할 그날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잠언 17장 6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영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소망을 가져도 되느냐?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믿음, 소망, 사랑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왜 동원됐어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아,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앞에 두고 왜 나를 이런 인생 만드셨어요? 하고 따지긴 하고 소리나 지르는 자식은 그건 불효 자식이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이렇게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소리 지르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짐승 수준인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에게 하나님 복 주실 리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매사 불평, 불만, 원망,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심령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세상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 꼬맹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임신하기도 어렵고 임신해도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고 귀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존귀한 자녀이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전승된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존귀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도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만 성경은 모든 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모친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효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의 최정상에 서도록 정점을 찍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또 뭐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

0: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존귀하길 원해요? 미천하길 원해요?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는 부모님들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존귀한 삶의 롤 모델이었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뭐 면류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뭐 괴물이래더라도 유명하면 면류관 영화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손자요 자녀가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손자들이 노인의 면류관인 그런 손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녀가 아비의 어버이의 영화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들이, 자녀들이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어버이의 영화 되는 그 단계까지 계속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과연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부모님 공경한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의 관심에 대해서 얼만큼 갖고 효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은 지극한데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베푸셔도 더 자녀에게 베풀지 못했다고 늘 미안해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이 따라오는 그런 존귀한 가정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전능자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귀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랑합니다. 이 전능자와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뭐 행복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안당처럼 노력도 안 하면서 신선놀음 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되도록 열매 맺히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0: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다 보니 이 죄악이 꿈틀거리고 유혹이 오면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대적하는 말과 행동, 불신, 의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가만 안 계셔요.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속죄물, 화목죄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니 자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생 복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미래를 현재성으로 끌어당기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그 무엇도 없도록 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심령이 있는 가정교회는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예수님 자랑하는 분들은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을 못해요.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갈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영광 보좌 보내시고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신 진짜 예수님, 당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 그 예수님이 허락

0: 같은 연단 고난이요. 그 자랑거리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감청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그러면 상감청자 본인을 만들기 위한 풀무불 들어가는 연단을 거부할까요?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현재 내게 있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기꺼이 간증거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신방 갔을 때 아직도 생생한 건데, 이 신방 가면 당연히 그 가족 자녀들은 요즘 신앙생활 어떡합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자유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 봐라. 아니, 자유케 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를 외면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식 보고 진리 말고 세상 환경 여건의 노예처럼 희생양처럼 진리를 끌려가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전능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긍심이 없으니까, 긍지가 없으니까 그저 자식이 잘못되는 길 가도 진리로 가르치질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도 못하고 자부심도 없는 그런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 예수 믿겠어요? 안 합니다. 안 나갑니다. 아니,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우리 아버님도 긍지 갖지 못하는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인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신론적인 사회 제도에 억눌려 있고요, 때때로 인력으로 안 되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기꺼이 그 억눌린 것을 풀릴 열쇠인 말씀을 여러분이 주어야 그 자식들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유기다 그러고 뭐 예수 믿는 가정도 세상 유행 풍조가 두른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예수 자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책임지고 존귀한 가정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셋째, 존귀한 가정은 소망이 열매 맺기까지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1: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저 말씀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끝내질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우고 희망을 낳는, 열매 맺는, 희망이 열매 맺는 그 단계까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비전과는 거리가 먼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해서 약속의 주인공 되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이요 역경이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걸 믿고 환난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면 승부를 걸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간증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환난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극복해야만 간증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화려한 고려청자, 순백한 조선백자, 다른 것은 깨지는데도 끄떡없이 깨지지도 잘 않고 뭐 두드리면 청한 소리까지 낸다는 후기 자기가 있어요. 저것은 처음에 모여서

흙이었지요. 흙이었습니다. 흙. 흙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습니까?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흙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첫째,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둘째, 토기장이가 물레로 빙빙 돌아가는 그 물레로 막 돌아갈 때 툭툭툭툭 치고 하는 것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릇을 만들 때에 공간을 만드는 작업할 때에 반드시 그때 거부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툭툭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을 잡고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니,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다면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뭔가 복을 감당하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 내 마음을 비우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릇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잘 다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굽깎기라고 합니다.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잘 다듬어져야 뭔가 만들어집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안일에 빠지는 가정은 결국 멸망으로 가기에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지겹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폭정시키는 다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야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저러다 보면 드디어 토기장이가 원하는 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가 아닙니다. 고려 청자나 조선 맥자나 흙이 자기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는 그 형체로 다듬어진 흙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소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면 불길이 도자기 전체를 휘감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걸 감당 못하면 그 자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스스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환경, 여건, 풀무불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300도 정도까지 견디면 토기는 탄생하는데 물이 셀 확률도 높고 잘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도까지 견뎌내면 토기가 아니라 토기가 되잖아요. 토기. 토기가 되면 보다 좀 단단해지죠. 그러나 여전히 물이 셀 확률은 항시 있답니다. 그러다가 약 1250도의 불길을 이겨내면 이제 자기가 되는 겁니다. 조선 자기니 뭐 그렇게. 이때는 물이 새지도 않는 그릇으로 보장된대요. 그래도 이때는 누가 충격을 주면 깨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1350도의 불길을 견디면서 탄생한 흙유자기는 잘 깨지지도 않고 부딪히면 오히려 맑고 청한 소리가 난대요. 평범하고 거칠었던 흙덩이, 흙 그대로는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어떤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었던 흙,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흙, 짐승이 밟으면 짓밟히는 흙, 그런 흙이 어떻게 저렇게 귀하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까? 토기장이가 견고하게 깎는 하품 견뎌내고 아주 뜨거운 연단의 불길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자녀들의 속사람을 말씀의 칼로 전교하게 다듬는 것이 귀찮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해,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알아서 해,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존귀한 가정이라고 보시겠어요? 니들 알아.

0: 서라, 이건 포기 선언인 겁니다. 진실로 가마 속에 불길이 빚어낸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색깔로 위대한 그릇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의 불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간증거리로 채색된 존귀한 심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심령들은 이제 부모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모든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창조질서 첫 번째인 다른 복을 다 줄줄이 따라오게 하는 효도를 하는 가정이니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러니 존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존귀한 가정은 전능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다 이루신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존귀한 가정입니다. 물론 존귀한 가정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환난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와 화목하면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그 환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희망이 열매 맺는 가정이 존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지속하는 존귀한 가정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귀한 가정 만들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제발 여러분들 이제부터 부모님께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존귀한 가정 여전히 만들길 원하셔서 저에게 이 설교하게 하신 겁니다. 석탄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기에 남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의 고민, 기도, 제목, 현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도록 힘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혹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해산의 고통처럼 여기고 감당하면 존귀한 걸작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심으로 지금의 환난조차 훗날 간증거리가 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마침내 환난거리조차도 정금 같은 간증거리 만드는 그런 소망에 탄생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아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잠언 17장 6절과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소망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요. 함경도에서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6도, 강릉과 부산, 포항이 15도, 서울과 대전, 대구, 목포, 광주가 14도, 개성과 춘천, 여수가 1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12도, 청진이 10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7도, 함흥과 춘천, 대전이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강계와 개성, 강릉, 포항이 24도로 보이고요. 목포가 23도, 부산과 여수, 제주가 22도, 신의주와 해산이 17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금과도 같이 나아오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환경의 좋은 조건들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삶은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가장 빠른 길 바로 예배예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시죠. 주 예수 넓은 사랑.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낱 미련한 말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때가 이제 언제냐? 고린도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얘기를 하죠. 자,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여기 말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이 수사학을 말합니다. 수사학. 이 헬라에는 특별히 이 레토릭, 말을 잘하고 사람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논증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수사학, 심지어는 설교학의 이제 기법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이런 원리들이 아직까지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토대가 돼서 발전이 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단 논법,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논법,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결론에 이르는 논법,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옛날 헬라 시대에 다 발전돼서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헬라의 지혜와 철학을 가르치는 일종의 전문 연설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또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가르치는 게 전문 강사들이었죠. 자기 개발 강사들.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죠.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오자마자 아굴라라고 하는 이 본도, 이 본도는 로마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이 본도, 이 폰투스라고 그러죠. 폰투스. 자, 여기서 온 유대인 출신인 이 아굴라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하면 우리 클라우드 여러분 아시죠? 구름. 구름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너무 핍박하고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야, 너를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유대에서 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났는데 그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였죠.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치며 생업을 하며 살던 이들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만나는 거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절에 회당에서 바울이 여기서 강론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6절에 사람들이 대적해서 비방을 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할 거다. 이렇게 거부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후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려고 가지요. 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와중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8절에 회당장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장 회당의 이제 최고 책임자죠.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주께 주로 고백하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자, 이때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나타나신가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 털고서는 가려고 했다가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무르죠. 자, 그 와중에 12절에 보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속주의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매맞아요. 매맞아. 17절에 회당장 소스네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린다. 그래서 바울 그리고 이 함께 믿었던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 다 고초를 겪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잖아요. 근데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부가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처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회당을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또 회당장들.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막 핍박하는 게 핍박이. 자,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오시면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뭐 세상의 철학과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자, 3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바울이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핍박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법정에 세우고 약하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죠. 그러나 사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의 수사와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 바울의 지혜와 똘똘함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걸음과 대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야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이 12단계 설득 기법을 사용했더니 결국 예수를 믿더라 이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눈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자,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노하우, 또 이 세상에 말하는 기법들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자, 이미 빌라도, 헤롯, 로마 황제들 그렇게 세상에 떵떵거리고 있던 권세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요. 없어질 지혜들이죠.

어떤 지혜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건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드러나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혜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자, 이 십자가의 지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여기 나온 표현처럼 7절에 만세전에 정해진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느냐?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셔서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녀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결국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이 로마서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성령께서 나의 부족함,

0: 곧 떨리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의 설득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설득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한참 말을 듣다 보면 막 휘말릴 것 같을 때도 있죠. 근데 한참 휘말릴 것 같을 때 와,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보다는 아우 휘말릴 뻔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요. 한참 듣다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물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설득력 때문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내 인생이 확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또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변화의 능력은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설득한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대화 앞서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함께 가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롭고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지휘 아래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신 학식도 높고 믿음의 확신도 깊었지만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그의 전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셨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오직 그 힘만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오늘의 편지가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옵니다. 나의 전도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일하심만 의지한다는 말을 거듭하는 사도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뒤돌아 보아집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려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춰.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에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듯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모양 하나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떤 때는 분명하고 빠릅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길이 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조용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무엇보다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힘이 내 안에 차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이해를 넘어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져야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보다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연약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힘.

0: 바뀝니다. 내 계획이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절망으로만 보였던 상황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읽히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작은 인도에도 마음이 반응하도록 우리는 큰 사건만 기억하려 했지만 정작 내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작은 깨달음과 조용한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주어집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흔적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사건보다 일상의 방향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잃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에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은 상처였습니다. 순종의 자국이었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내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남기시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이 열리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남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는 무슨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 흔적이 내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 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세상이 편리함대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공기, 신선한 녹색의 나무들, 정말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우리를 자연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향기가 있지만 이 5월에 풍겨지는 아카시아 향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향기 중에 아름다운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기는 좋지만 이 나무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나무는 아니지요.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왕성해서 주변의 나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좋은 제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제목으로 쓰여졌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솔솔 풍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한 중복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종교에 상관없이 매일 기도를 한다. 75%는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80%는 불치병에 걸려도 기도로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7%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80%의 사람들이 불치병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절반가량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구할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며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교정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를 배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기도가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온 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값비싼 향유를 임지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세우신 목적, 중앙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라틴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Soli Deo Gloria, Soli Deo Democratia Gloria, 이렇게 Gloria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방향, 모든 활동과 움직임,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 안팎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

0: 누군가가 되는 것도 어떤 고귀한 직분과 직책을 얻고 그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존귀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뻐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edifying people.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뭐라고요? 삶의 방향. 사람을 존귀하게 그건 뭐라고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태도 일체의 움직임과 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장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섬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나눔과 베풀므로 겸손과 낮아짐의 태도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공손함과 예절 바른 몸가짐과 언어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거의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헤아리시며 그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1: 애들은 커라.
0: 근데 예수님 뭐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래야 천국에 간다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을 친히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장애인, 병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나 갖춘 것이 없는 빈곤한 분들, 노약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첫째가 뭐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어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친구들, 이를테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똑같이 만드셨고 우리만큼 똑같이 그들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이웃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한다면, 우습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먹는 것이 천하고 푸성기와 화잘것없는 것을 먹으며 사는 사람, 우리보다 후진 동네에 살면서 최고의 학문을 닦지 못한 채 배운 것이 덜한 사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고 업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다는 사실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

부귀하게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웃을 존귀하게 하는 일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가 뭐죠?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행동하기 이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1번 멍하니 계셨다. 2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오늘은 정답이 2번입니다. 몇 번이요?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 많은 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뭐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데 관광을 시켜서 그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한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효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일 가장 존귀하게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어주는 것 많은 물질을 주는 것 그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게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교회의 모든 직책과 직분의 궁극적인 직분을 세우는 이유나 까닭,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뭐요? 과연 그 교회 세 번째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deed the church. Indeed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과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중앙교회는 달라. 정말로 이름값 하네.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저는 아멘에 굶주린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절대로 화 안 낼게요. 아멘. 중앙교회. 야,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소문으로 듣던 그 모습 그대로군요. 과연 중앙교회 사실이군요.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과연 그 이름 그대로 중앙교회. 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정말 다르군요.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제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정말 참 교회다워. 중앙교회는 정말 교회다워. 과연 중앙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가 교회야. 맞아. 아직도 세상엔 희망이 있어. 중앙교회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아이고 예수 믿는 깍쟁이야.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중앙교회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과연 그 교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와요? 예,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잠언 22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50살, 50살, 뭐 50살, 50살 똑같으네. 50살, 60살, 70살 돼서 어떤 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내 인격화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 12살 때의 일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뒤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내려온 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 아버지와 내가 정말 근심함에 차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내려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근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한 것을 마리아 가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예수님 모습. 함께 내려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을 보자마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 아니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영성이 탁월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회성이 충분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키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가 뭐죠? 경건한 영성. 경건한 영성. 그 영성. 근데 여기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첫 번째 지혜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의 지혜란 말이 소피아. 여러분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필라소피 이렇게 표현해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 소포스인데 그게 소피아가 지혜란 말입니다. 필리아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다. 그게 철학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영적 성장. 이것을 또는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란다. 이 헬라의 힐리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그 연령에 적합한 마음과 생각도 정서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함께 자랐다는 거죠. 덩치는 소만한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적인 성장.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대하며 단뜻한 예절 가운데 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욱 자라갔다. 지혜와 키가 자란다. 이 자란다는 조금 어려운 헬라 문법 이야기합니다. 자란다는 동사가 미완료 현재.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라다가 어떤 때는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성장.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얘가 들을만 하거든 어른이 되면 가르친다. 아니에요. 어른은 너무 늦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밥이 나와도요 거의 정신없이 먹는 데만 팔죠. 근데 어려서부터 밤 나오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언제든지 밤 나오면 그냥 기도부터 해요. 그렇죠? 아, 잘 몰라요? 근데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밤 나오면 기도하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얼른 정신없이 특히 배고플 때는 막 그냥 막 퍼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배우고 먹고 입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소중히. 그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죠? 금식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뭐라고, 마귀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왜 이렇게 앞뒤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떡으로만 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성경에. 어디 성경에? 신명기에.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어려서 이 말씀을 입이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계시니까 마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분의 영성이 어떤 날 그 말씀은 자동으로 예수님이니까 알았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려서 그 말씀을 배우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도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뻐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날 막 영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확 나타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부모님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 함께 가셨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 어릴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좋은 것 보면 좋은 놀이터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성을 갖기 위해 주님께 붙어 있었는데, 성숙한 인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가장 인격이 고상하면 무엇에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정직함이에요. 거짓을 갖고는 절대로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아니고는 탁월한 역량 중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한 걸음 나가서 윤리 도덕적인 삶이 되어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것이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당 나오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0: 남들에게 올바르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나눔과 윤리적인 삶,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탁월한 역량이에요. 탁월한 역량.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맡기면 일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죠? 갑갑하죠, 그죠? 안 갑갑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변하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를테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맡기면 기똥차게 하는데 성질은 지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 되자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멘 하세요. 그거는 저쪽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성품은 좋은데 일 조금 못하면 그건 2등이에요. 일은 잘하는데 성품은 나쁘면 그건 3등이에요. 성질도 지랄하고 일도 못하고 이건 완전 4등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소위 사박자예요. 저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우리 중앙교회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성품도 너무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누고 베풀고 윤리도덕적이고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잘 내내는 실력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랄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한 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 관리,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영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령해요. 너무 신령해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 전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게다가 너무너무 정직해요. 정말 성실해요.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윤리도덕적이에요. 이분 그뿐만 아닙니다. 뭘 맡겨도 일을 척척 잘해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의 건강이 영성 못지않게, 능력 못지않게, 그의 성실함이나 인격,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인 면의 인품 성격도 아름답게 자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영성이 뿌리라면 인격은 줄기이고 역량은 가지고 건강은 이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완벽한 조화, 영성과 인격,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건강한 모든 체력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 세대 간의 갈등, 가정의 흔들림, 다음 세대의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전쟁의 갈등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보복이 멈추며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바다에 가면 서걱서걱한 모래 사이에서 조약돌처럼 매끈하게 빛나는 조각들 본 적 있으시죠? 시글라스라고 불리는 조각들인데요. 원래는 깨지고 버려진 유리 조각들이 오랜 시간 파도에 부딪히고 모래에 깎이며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모습이라고 해요. 처음엔 날카롭고 쓸모없어 보였던 조각들

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 주황, 분홍, 갈색의 빛을 띠며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작은 조각들을 일부러 주워서 간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매끈한 표면 뒤에는 수없이 부딪히고 깎여나간 시간이 담겨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만난 모진 풍파들을 잘 버텨낸다면 동글동글 편안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조금은 거칠게 느껴질지라도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파도에 맡겨진 시글라스처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시간을 내맡기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빛나는 이 아침,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아멘. 담금질하다는 표현 아시나요? 고온의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 속에 담가 식히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금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철을 먼저 벌겋게 달구고요. 다시 차가운 물 안에 넣어서 식히는 작업을 반복할수록 그 금속은 더욱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환난이라는 담금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인내는 몸과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연단의 밑거름이 되죠. 그리고 연단으로 단단해진 우리는 마침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6809님 할렐루야, 제 34일 부활 아침입니다. 부활절 이후 34일이 지난 이 아침,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6809님은 늘 딱 07시 00분에 보내주세요. 정말 이 극동방송의 열렬한 팬이자 또 애청자이신 6809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늘 감사해요. 제가 우리 6809님의 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과 찬양 나누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전 어렸을 때 다른 가정, 우리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보면서 늘상 부러웠던 순간이 가정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가정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가정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해요. 뒷자리 69507님께서도요. 보서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집안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상추 씨앗이 발화돼서 깍꿍하고 나왔어요. 귀요미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이게 상추 씨앗이군요. 아, 너무 너무 예뻐요. 살짝 그 아직 미성숙한 그 콩나물 같기도 하고요.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생명은 다 이렇게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사진, 귀요미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뒷자리 2042님, 좋은 아침, 오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아침은 힘차게 시작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막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결, 바로 샬조아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3289님께서도요, 보서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신청곡은 이제는 내가 없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청곡 잠시 후에 우리 함께 나눠요.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 주. 피디님, 어제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어머니께서 무릎 연골이 90%가 이미 좀 없으시고 10%만 남아있는데요. 10%를 채워드리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저희 가정은 저와 아버지, 어머니까지 가입해서 이제 트라이앵글 전파 선교사가 됐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4420님, 정말 또 귀한 이 전도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어머니께서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게 되셔서 너무 기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아이고 무릎 연골 90%가 지금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 10%를 또 채워드리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믿음으로 가입했다는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감사해요.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트라이앵글 전파 선교사. 표현이 정말 멋스러운데요.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이 렉탱글 전파 선교사 되십시오. 렉탱글 이 사각형이에요. 뒷자리 3924님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받을게요. 오늘은 두 글자 담대하게 보내주시죠. 인내, 인내라고 두 글자 출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인내, 인내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의 수요일 코너, 포항제일교회 찬양디바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찬양.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는 찬양. 아 산뜻하다. 아, 매주 수요일 아침은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오늘도 귀한 걸음 하셨어요. 포항제일교회 찬양디바 우리 이상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찬양디바라는 수식어는 머쓱한 이상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후후. 우리 자매님만 제외하고 네.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미 찬양 디바 너무 익숙하신 줄 생각이 듭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매주 정말 찬양 나눠주실 때마다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요 제 네. 지인분들까지 포함해서
1: 정말요?
0: 우리 자매님 찬양을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
1: 아 정말요?
0: 요즘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격주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고 아 정말 또 인재를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
1: 인재를
0: 네,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양 디바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자매님 한 주 근황 네. 한번 들려주실까요?
1: 네 저는 일단 조금
0: 바쁘셨죠?
1: 네 바쁨 가운데도 그 컨디션이
0: 네
1: 그 와중에
0: 그러니까, 아 지금 사실 여러분 그 축구나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상 투혼.
1: 아 부상 투혼.
0: 우리 자매님께서 일종의 지금 부상 투혼 하고 계세요. 투혼을 지금 발휘하고 계십니다. 아, 제 컨디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1: 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런 목소리와 컨디션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0: 아.
1: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지난 한 주는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뭐 여러 바쁜 일들로 정신 없었는데 모두 다 잘 해낸 감사의 한 주였는데요.
0: 네.
1: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한 주도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0: 네.
1: 뭐 자랑할 일 있으시면 문자로 나눠주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0: 아, 그것도 너무 좋아요.
1: 네.
0: 일단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우리 자매님을 응원의 메시지

0: 보내주셔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0: 사실 어제 저희가
1: 네.
0: 끝까지 한번 의논을 했었어요. 우리
1: 맞아요.
0: 자매님께서 정말 예. 아, 예, 은혜로운 찬양을 라이브로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 컨디션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피디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
1: 네.
0: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기도,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와,
0: 예. 그리고 저희가
1: 감사합니다.
0: 박수 쳐드리고 싶으니까, 뭐
1: 네.
0: 자랑한 일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1: 네,
0: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매님, 오늘
1: 네.
0: 오프닝에서는 이 모래사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글라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1: 네.
0: 이 깨진 유리 조각이 오랫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깎이면서 이 마침내 오색 찬란한 색을 띠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자매님, 시글라스 한번 본적 있으세요?
1: 네, 당연하죠. 어릴
0: 오.
1: 때 제가 바닷가를 가면 그게 그렇게 예뻐서 매번 그것만 찾아서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앉아서 계속 그걸 한참을 찾아 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0: 맞아요.
1: 그러다 정말 예쁘고 크고 막 그런 시글라스를 찾으면 또 엄청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0: 나.
1: 그것을 시글라스라고 표현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피디님
0: 그렇군요.
1: 덕분에.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바다 씨
0: 네.
1: 유리의 글라스. 네.
0: 그렇죠.
1: 바다에 있는 유리, 시글라스.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정말 여러모로 유익한
0: 네.
1: 방송. 우리 샬조아입니다. 아주.
0: 잘 좋아.
1: 네. 너무
0: 여러모로
1: 유익합니다.
0: 유익합니다.
1: 네.
0: 이 알아두면 아주 쓸모있는 이런
1: 아,
0: 지식들도
1: 그럼요. 이런 거 너무
0: 알쓸신잡
1: 좋아요.
0: 좋아요. 이런 거 플러스 말씀과 찬양이 있으니까
1: 네.
0: 정말 유익한 방송인 점이 있습니다. 아, 시글라스 맞아요. 이게 오색 찬란하게 막 빛나니까
1: 네.
0: 저도 이게 어렸을 때막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니고 눈에 확확 띄니까요.
1: 맞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0: 그랬는데
1: 네.
0: 시글라스. 우리의 삶이 이런 시글라스가 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1: 아, 맞습니다.
0: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자매님.
1: 네.
0: 이런 연단의 시간. 또
1: 네.
0: 주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셨잖아요.
1: 네.
0: 우리의 삶을 이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그렇기에 우리 환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겠죠?
1: 맞습니다. 사실 뭐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그 오프닝 멘트가 늘 좋긴 하지만
0: 네.
1: 특히나 오늘 오프닝 멘트는 정말 진짜 정말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감명 깊은 오프닝이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네. 사실 오늘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0: 네.
1: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0: 아멘.
1: 이 말씀으로 제가 10년도 더 전에 나름
0: 네.
1: 조금 힘들 때가 있었는데,
0: 오.
1: 네, 그때 그 제가 그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 구절을 읽다가 멈칫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구절로 작곡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0: 그래요.
1: 그래서 갑자기 잊고 있던 그 곡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아까 시글라스 얘기 들으면서도 예전에 조약돌 막 줍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 옛 생각에 추억 돋는 아침이네요.
0: 추억 돋는
1: 덕분에
0: 아침. 정말
1: 감사합니다.
0: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 이런 요 내용으로 또이 말,
1: 네.
0: 로마서의 말씀으로 작곡을 하셨던 때가 있군요.
1: 네.
0: 언제 한번 이 작곡하신 곡을 또 라이브로 언제 한번 들려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은혜 나눠주셔서
1: 네.
0: 감사하고요. 9507님, 그 남자, 그 여자 아는 찬양 우리 상은 자매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매님 컨디션 찬양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1: 아멘.
0: 지금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고요. 3289님께서도요. 찬양 디바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분들 감사하고요. 자, 그럼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도 은혜로 아침 열어보시죠.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는 찬양.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0: 대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자리 907님, 자매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덕분에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시다고 907님 고백해 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정말 힘이 납니다. 1257님, 샬롬 하트. 비 온 뒤라서 날씨가 참 맑네요. 상은 자매님과 보석 PD님의 맑은 목소리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즐겁게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참 맑아요. 어제까지는 조금 이제 비가 오고 했었는데 역시 비 온 뒤 하늘은 참 맑은 것 같습니다.
2: 네, 어제 천둥 번개도 막 쳤어요.
1: 맞아요.
2: 보셨어요?
1: 네, 막 천둥 치고 막 번개 막 짱짱짱 해가지고
2: 맞아요.
1: 이게 뭘까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맑은 하늘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 네.
1: 자매님, 오늘 네. 저녁에요. 네. 정말 복되고 귀한 소식이 있어요.
2: 네.
1: 포항제일교회에서 은혜 가득한 시간이 예정돼 있다고요?
2: 아, 그럼요. 맞습니다. 저희 포항제일교회에서요.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제일교회 본당에서 바로 포항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박수!
3: 박수!
1: 7시 30분에요.
2: 네.
1: 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는군요.
2: 네. 국내외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1: 네.
2: 피디님, 오늘 언제 어디서 한다고요?
1: 오늘 바로 저녁 7시 30분입니다.
2: 네.
1: 포항제일교회 본당에서 펼쳐지고요.
2: 네.
1: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방송가실 분들 꼭! 이 포항제일교회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 네.
1: 자매님, 꼭이에요. 네. 꼭.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언제라고요?
2: 네, 오늘 저녁.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제일교회 본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저녁 7시 30분입니다.
2: 네.
1: 포항제일교회 본당에 오시면요. 아마 저도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자매님, 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찬양들로 이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2: 맞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찬양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1: 네.
2: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찬송가는요. 많은 분들께서 어린이 찬송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예.
2: 바로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아세요?
1: 정말 명곡이죠. 우리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찬양하면
2: 네,
1: 너무 좋잖아요.
2: 맞아요. 교회와 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1: 그렇죠.
2: 곡. 네, 이 곡은 그 찬성시라는 그 이렇게 찬성시 찬송가 집이 네. 있어요. 예전에
1: 네. 네,
2: 거기 수록된 곡인데 이 찬성시라는 것은 19세기 말에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된 찬송가 집입니다. 무려 19세기 말에 찬성시에 수록되어져 있던 이 곡이
1: 19세기 말.
2: 네, 지금 현재 어린이 찬송가에도 또 일반 어른 찬송가에도 실려져 있을 만큼 아마 어린이 찬송하면 가장 대표적인 곡이 예수께로 가면 이 곡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2: 네. 그 전국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 어린이 대회가 있어요. 그 장로교회.
1: 네.
2: 그 각 지역마다 이제 처음에는 지역에서 대회를 하고
1: 예선전처럼 하는
2: 거예요.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뭐 충남 지역, 영남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좀 도 같이 하고
1: 예.
2: 거기서 또 1, 2등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전국 대회에서 이렇게 대회를 하는 그런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그게 매해 6월 6일 날 있었어요.
1: 대단히 큰 대회네요.
2: 아, 그럼요. 가장 큰 어린이 대회입니다.
1: 네.
2: 누구든지 지금 아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2: 그 출신들의 어른들도 계실 것 같고요.
1: 네.
2: 선생님도. 네, 그 대회가 6월 6일마다 있는데 포항은 아마 5월 말에 늘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원래 6월 6일에 했었는데
1: 네. 그래요.
2: 저도 그 어린이 대회 출신입니다.
1: 아,
2: 6월
1: 그래요?
2: 6일 시절.
1: 6월 6일.
2: 네.
1: 야.
2: 그래서 그 포항에서 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그 전국 대회 할 때는 서울에서 그 교회를 바꿔가면서 늘 장소 하는데 제가 했을 때는 그 그 서울 명성교회에서 전국 대회를 했었고.
1: 어떻게 우리 자매님 서울에도 한번 가?

0: 하실 때 있으세요?
1: 네, 그때 명성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대상 주시고 야 뭐하겠어
0: 소리 질러. 아 진짜요?
1: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 지나서 지금 그 포항 지역과 영남 지역 그 어린이 대회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고 있네요.
0: 심사위원? 아니 자매님 대체 이 정치가 무엇입니까? 아니 지휘도 하시고요.
1: 알 수 없는 정치입니다.
0: 심사위원도 하시고요. 아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1: 네, 그래서 그 대회를 가면 항상 그 개회 예배 때 다 같이 찬송을 이제 올려드린 시간이 있는데 그 찬송과 고정 찬송이 이 예수께로 가면이에요.
0: 그래요.
1: 네, 그 어린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창 아, 한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곡의 그 가사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너무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0: 그쵸.
1: 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오실 텐데요. 수요일 아침 우리 코너의 첫 찬양인 만큼 어깨가 들썩이실 수 있도록
0: 들썩들썩
1: 네, 특별히 프롬갓의 재즈 버전으로 아~ 준비해봤으니까요. 네, 들으실 때 함께 즐겁게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재즈를 참 좋아하거든요.
1: 아 저도요.
0: 네, 저는 정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 필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재즈가 좋은가 봅니다. 마음이 순적해져요. 뒷자리 우리 1289님 아...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우리 상은 자매님 봤었는데 저도 네? 모르게 너무 아... 반가워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네요.
1: 와, 하하. 반갑습니다.
0: 오늘 우리 딸이 학교 대표로 안정 골든벨을 나갑니다.
1: 와.
0: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즐기다 올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1: 와, 화이팅! 안정 골든벨 꼭 울리고 오세요.
0: 예, 빵빵빵.
1: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0: 울리고 오실 줄 믿습니다.
1: 네.
0: 예, 화이팅이에요. 아, 우리 자매님 네. 뵀을 때 너무 반가워서 본인도 네. 모르게 육성으로 이렇게 너무 반가울 때 나올 때 있잖아요. 어머, 어머, 상은 자매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1: 아, 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계단 올라가시다가 아. 발견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주셨는데 네. 저도 덩달아서 막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감사, 라디오 잘 들으시고 있다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1289님, 1257님, 뭐 6809님, 9507님 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찬송가를 너무 귀한 찬송가 예수께로 가면 소개해 네. 주셨는데 이 찬양 우리 재즈 버전이라고 해요. 프롬가스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1: 네.

0: 아침밥 안 먹었는데 찬양 듬뿍 이미 채워집니다. 벌써 배불러요.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뻐요라고
1: 아,
0: 우리
1: 문자에서
0: 청취자분이
1: 정말 기쁨이
0: 보내주셨어요.
1: 느껴지네요.
0: 기쁨이 느껴지고요. 아, 사모님 아까 말씀처럼요. 어깨 막 들썩들썩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이렇게 어깨가 자동으로 들썩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1: 맞습니다.
0: 행복하니까.
1: 맞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그 제가 찬양 디바답게
0: 네. 아, 찬양 디바세요,
1: 네,
0: 진짜로.
1: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지도 못하셨던 버전에 그리고 숨어있는 보물 같은 찬양들을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찬양, 찬송가는 이미 너무 보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진짜.
0: 우리는 마치 그 반짝이는 시글라스 보석들을 줍는 것처럼 이 찬송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매일매일 또 그런 찬송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누리고 있음에
1: 아,
0: 주님께 감사해요.
1: 맞습니다, 진짜.
0: 정말 감사함으로 가득한 이 아침이고요. 아니, 자매님께서 지금 사실 목 컨디션이 너무 좀 지금 정상 이슈가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1: 네.
0: 그럼에도 이렇게 나눠주신 찬양 이 음원으로 듣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1: 네, 진짜, 진짜 제가 오늘 라이브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0: 그죠? 끝까지
1: 했거든요.
0: 고민하셨어요.
1: 진짜 고민을 했는데, 아, 괜히 조금 은혜를 정말 끼쳐드리고 싶고, 나눠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0: 맞아요.
1: 생각에, 진짜 오늘 그냥, 음원으로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응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일한
0: 맞아요.
1: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0: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자매님의 그런 아름다운 음색이
1: 네.
0: 듬뿍 담긴 라이브 버전은 다음에 또 이제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음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1: 네.
0: 음원 가운데서도 큰 은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예수께로 가면 찬송과 함께 나눴고요.
1: 네.
0: 자매님, 그 관련해서 오늘의 퀴즈가 있다고요.
1: 아, 퀴즈 빠질 수 없죠.
0: 빠질 수 없죠. 한번 나눠주시죠.
1: 네, 오늘도 제가 퀴즈 이 재미와 은혜 둘다 잡는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귀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퀴즈
0: 네.
1: 나갑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어린이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제목이에요,
1: 네,
0: 제목.
1: 제목이에요, 여러분.
0: 네.
1: 1번 백수께로 가면.
0: 백수께로 가도 좋겠지만, 예, 다른 곳으로 전 가고 싶어요.
1: 네, 2번
0: 2번.
1: 교수께로 가면.
0: 아, 교수께로 가면 이
1: 교수께로.
0: 과제를 더 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1: 네, 3번
0: 3번.
1: 예수께로 가면.
0: 할렐루야입니다. 예, 저는 3번으로 왠지 마음이 쏠리네요. 자, 보기 1번 백수께로 가면이고요.
1: 네.
0: 2번 교수께로 가면.
1: 네.
0: 3번 예수께로 가면. 오늘의 찬송가의 제목이에요. 방금 전에 함께 나눴던 찬송가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제목 보기 나눠주세요. 자, 퀴즈 힌트를 위해서요. 오늘 또 어린이 특집인 만큼 어린이가 부른 버전으로도 다시 한번 이 찬양 듣고 올 예정인데요.
1: 네.
0: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정답이 등장합니다.
1: 맞습니다.
0: 잘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 한번 도전해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힌트 찬양 듣고 오시죠.

0: 할렐루야. 짧은 찬양이었지만 그
1: 네.
0: 짧은 찬양 가운데 은혜는 가득했습니다.
1: 그럼요.
0: 뒷자리 우리 3289님, 3번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서 이 소년부 교사도 했습니다라고
1: 와,
0: 보내주셨어요.
1: 66대회를 무조건 하실 것
0: 네, 무조건
1: 같은데?
0: 아실 것 같아요.
1: 네.
0: 왠지 다녀오셨나요? 뒷자리 우리 1289님께서요. 3번 예수께로 가면 제1교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 공연에 가면 은혜가 넘쳐요.
1: 라임까지 맞춰주셨어요.
0: 센스가
1: 진짜.
0: 대단하신데요.
1: 진짜 너무 오늘 저희 포항제일교회 분들이 이렇게
0: 그렇죠.
1: 센스가 넘치십니다.
0: 진짜 박수 드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요걸 타고 한번더 멘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포항제일교회 가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0: 저녁 언제라고요, 장인님?
1: 7시 30분입니다.
0: 30분,
1: 네, 오늘 저녁
0: 7시
1: 7시 30분.
0: 30분, 맞아요.
1: 네.
0: 저녁 7시 30분에 우리 포항제일교회 본당으로 가시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쫙쫙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넘칠 겁니다.
1: 맞습니다.
0: 이제 3번 예수께로 가면 맞을 것 같은데, 오늘의 퀴즈 한번더 내주실까요, 장인님?
1: 네, 오늘의 퀴즈.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어린이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맞아요. 제목 맞춰주시는 거예요.
1: 네, 1번 백수께로 가면.
0: 백수께로 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막
1: 2번
0: 됩니다. 2번
1: 교수께로 가면.
0: 교수께로 가면 과제 폭탄일까?
1: 과제폭탄.
0: 예.
1: 3번
0: 3번
1: 예수께로 가면.
0: 아멘.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요. 자, 보기 3번까지 나왔습니다. 보기 1번
1: 네.
0: 백수께로 가면, 2번 교수께로 가면, 3번 예수께로 가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0: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포항제일교회로 가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나누는 찬양의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1: 맞습니다.
0: 뒷자리 5834님,
1: 네.
0: 새싹분이신데요. 혹시 제일교회에도
1: 네.
0: 개방된 기도실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개방된 기도실이 따로 있진 않고요. 그 본당이 24시간 열려 있는 걸로 제가
0: 네,
1: 알아요. 저도 기도하러
0: 그렇군요.
1: 잘 가는데.
0: 이렇게 수시로 이제 왕래하시면서 기도를 본당에서 하실 수
1: 네,
0: 있겠네요.
1: 불 꺼진 본당 대신.
0: 네. 이또 기도를 이불 꺼진 본당에서 하시면 또 은혜가 가득할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7시 30분에 가면요, 포항제일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포항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도 예비돼 있습니다.
1: 네.
0: 힌트 너무
1: 아,
0: 재밌어요라고.
1: 되게 뿌듯하네요.
0: 맞아요. 뿌듯합니다.
1: 네.
0: 와, 우리 5376님. 출근길 정말 이 청명한 어린이 목소리로 오늘 기쁨의 시간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 네.
0: 보내주셨고요. 3348님, 저도 예수께로 나아가고 싶어요. 아멘이라고
1: 하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0: 보내주셨어요.
1: 네.
0: 지금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이 새싹분들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어린이 찬양의 은혜가
1: 네.
0: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자매님 이어서 두 번째 곡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린이 찬양은요.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0: 네.
1: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0: 아.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린이 합창곡인데요.
0: 예.
1: 제목부터 어린이 감성이 뿜뿜한 곡입니다. 제목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0: 아,
1: 라는 찬양입니다.
0: 정말 어린이 감성이 지금 가득 담겨
1: 네, 그쵸?
0: 있어요.
1: 이 곡은 처음 작곡될 때부터 그냥 어린이 합창곡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가사도 너무 예쁘고 귀엽고 하다 보니까 어른 찬양대나 어른 합창단에서도 재미있는 연출을 위해서 많이 연주하시는 곡이기도 합니다.
0: 예.
1: 네, 작곡가 민찬미님의 곡이고요. 작곡가분 성함도 이미 이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시죠?
0: 그러네,
1: 찬미.
0: 찬미.
1: 네, 오늘 저녁 7시 30분
0: 아.
1: 포항제일교회에서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0: 네.
1: 네, 연주가 있다고 하니 특별히 또 장르를 합창 분야로 제가 전환해서 어린이 합창으로 부르는 찬양곡으로 두 번째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이 곡입니다.
0: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1: 네.
0: 우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 네.
0: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1: 아.
0: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예수님을
1: 네.
0: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그래서 은혜가 더블이 되는 것
1: 아,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배가 되는 것
1: 진짜.
0: 같습니다.
1: 네.
0: 우리 함께 이 제목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라고 함께 이 찬양 나누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뒷자리 9028님 정답 3번입니다. 찬양 들으니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나눠준 은혜로운 찬양,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오실게요.

0: 예.
1: 예.
0: 장민님 마지막 예가 정말 행복한 예인데요.
1: 그렇죠. 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린이가 주는 또 파워풀한 힘.
0: 맞아요.
1: 네, 이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진짜 싶습니다. 어린이 찬양은 그 자체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1: 맞습니다.
0: 아이들의 그 순수한 고백이 때묻지가 않다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1: 맞아요.
0: 우리 지금 방송하실 분들 많이 이 답글 보내주고 계시는데
1: 네.
0: 마음이 깨끗해지고
1: 네.
0: 내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 같다.
1: 네.
0: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다.
1: 맞습니다,
0: 이게 바로
1: 진짜.
0: 그 투명한 마치 시글라스 같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이 아이들의 목소리 영혼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기에 그런 거 아닐까요?
1: 진짜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소리도 진짜 보석 같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만
0: 네.
1: 진짜 그냥 요즘의 표현으로는 치트키 같다는 표현도
0: 그렇죠.
1: 하고 싶은데 진짜 힘들다가도 웃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그죠? 막 까르까르.
1: 네 맞아요. 그냥 약간 같이 웃게 되고.
0: 맞아요.
1: 진짜 치트키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런 치트키 그게 요즘에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1: 네.
0: 어린이 합창단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고
1: 맞아요.
0: 깨끗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1: 맞아요.
0: 이런 의미에서 치트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진짜 보석이죠 보석.
0: 보석입니다.
1: 네.
0: 우리 순수한 천사 같은 아이들의 찬양 와우 포항 그뜸방에서 어린이 합창단 늘 화이팅이라고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지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7시 30분입니다. 포항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려지는, 드려지는 우리 포항교통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의 은혜 우리 방송하실 분들 함께 오세요.
1: 네.
0: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 네.
0: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부어주실 거예요.
1: 맞습니다.
0: 자, 은혜로운 찬양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까지 나눠봤는데
1: 네.
0: 이어서 마지막 피날레 찬양을 또 나눠주실 예정이라고요.
1: 네. 세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그 어린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가사로 딱이다
0: 네.
1: 싶은 그 곡인데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인데요.
0: 정말 요즘에 많이들
1: 네,
0: 또 불리고 들려지는
1: 진짜,
0: 그런 찬양이잖아요.
1: 맞아요. 한창 떠올랐던 또 지금도 여전히 인기

0: 있는 그 히즈플랜의 찬양인데요.
1: 네.
0: 하지만 저희가 듣고 올 버전은요, 목소리가 오늘 어린이 특집과 아주 찰떡인
1: 네.
0: 찬호울 버전의 너는 꽃이야로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곡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0: 네.
1: 찬양 들을 때마다
0: 네.
1: 우리 노을 군의 목소리가 딱 처음 첫 두부터 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나는 꽃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는 34살에 이 다큰
0: 김노을?
1: 지금 김노을 뭐 거의 그 석양이에요. 석양 김석양
0: 김석양.
1: 김석양. 예, 갑자기 좀 그랬는데 요 찬양 들을 때마다 나 이거 진짜 꽃인가 봐. 나 주님께 꽃이 될수 있나 봐라고
0: 그럼요.
1: 뭔가 희망도 막 생기고요. 기분이 절로 막 좋아지더라고요. 이
0: 맞죠.
1: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0: 네.
1: 디저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찬양이 너무 좋은걸요.
0: 와.
1: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0: 와.
1: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으니 정말 감동입니다. 자매님도 컨디션 안 좋은지 전혀 모를 정도로. 은혜가 정말 목소리가 맑다고.
0: 와.
1: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요팀 보내주셨어요.
0: 아, 진짜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듣네요. 수요팅. 아, 수요팅
1: 수요티!
0: 해주셔서 너무
1: 정말
0: 감사하고요.
1: 감사해요.
0: 이런 컨디션에도 진짜 맑다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근데 정말 맑게 느껴지고요. 맑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공부사님도 맑습니다.
0: 네.
1: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함께
0: 맞습니다.
1: 수요팅하면서 이
0: 네.
1: 찬양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비주리 457님, 샬롬.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을 들으니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로운 찬양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자, 뒷자리 9029님께서도요. 포항중부교회 이번 주일에 운세대 행복 예배 때 우리 아이들 다 함께 너는 꽃이야를 특송으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은혜 되겠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선곡 너무 좋네요.
0: 정말 선곡의 센스가 이미 은혜입니다. 네. 대단해요. 이미 은혜고요. 저는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찬월 버전이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해 주셨는데 홍보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찬월 버전 말고 히즈팔년 버전을 했어요.
1: 저는 제가 그 김석양 씨가 부르신 줄 알았어요.
0: 제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저 친구는 퀄리티가 매우 높았지만 아니 지금 막 제가 막 톡으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피디님 이거 찬월 버전 아니에요. 오빠 정신 차려 막 지금 보내고 있는데 형 정신 차려. 정신 차리겠습니다. 히즈 플랜의 버전도 근데 은혜가 참 돼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원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곡이 진짜 엄청 많이 떠서 찬월 군도 이렇게 리메이크를 한 거거든요.
0: 아,
1: 커버를 한 거거든요. 네
0: 그렇습니다. 오늘 자매님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950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매님 정말 이렇게 찬양의 은혜는 네.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함께 찬양하는 게 이렇게 네. 복되고 은혜가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아침인데
1: 그럼요.
0: 오늘의 퀴즈가 하나 있었죠.
1: 네 퀴즈 있었죠.
0: 퀴즈의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액션!
1: 정답은? 3번!
0: 3번!
1: 예수께로 가면!
0: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아, 1번 백수께로 가면, 2번 교수께로 가면 조금은 이제 난처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번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1: 네.
0: 저 센스 있는 퀴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오늘의 퀴즈의 정답자 두 분 발표할게요. 우리 자매님이 한 분 선정해 주실까요?
1: 저는 3348번님
0: 새싹분이신데요.
1: 네, 저도 예수께로 나아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0: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네.
0: 우리 3348님 감사하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5376님
1: 네.
0: 마찬가지로 새싹분이신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출근길에 여린이 목소리와 함께하니까 기쁨이 가득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두 분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자 자매님 오늘 샬 좋아.
1: 네.
0: 우리 자매님과 함께하는 그 남자 그 여자 이 아침을 여는 찬양 함께 나누는데요.
1: 네.
0: 나눠주신 찬송가의 은혜와 이 추천 찬양의 감동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더더욱이나 맑았습니다 오늘.
1: 네.
0: 자 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우리 자매님은 좀 어떠셨어요?
1: 네 오늘 라이브를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만큼 더 알차고 신선한 시간으로 채워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열심히 그 여러분께 잘 도달되어서 여느 때와 같이 여전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다면 더없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그럼 끝으로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 벌써 셋째 주 수요일이네요.
0: 맞아요.
1: 그 보이는 라디오 보라.
0: 보라죠.
1: 네. 보라로 여러분과 만나는 날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은 아침 7시 보이는 라디오로 더욱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다음
0: 네,
1: 주에 다음 만나요.
0: 다음 주 수요일 꼭 함께해야 됩니다.
1: 네.
0: 보라예요. 그리고 요거 지금 찬호의 목소리 나오죠? 제가 바로 냉큼 찾아봤습니다.
1: 센스.
0: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좋다.
1: 그쵸.
0: 우리 노을이 안녕. 그리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이에요. 포항제일교회에서 우리 포항교통방송 어린이합창단 이 찬양의 무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샬조아의 수요일 코너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의 포항제일교회 우리 이상은 자매님이셨습니다.
1: 네.
0: 자매님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여기서만 인사드릴게요.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송

하며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시글락에서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아픔을 겪고 나니 이제는 저절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하세요.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뜻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약속의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곳을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고 해요. 다윗은 도피 시절에 얻은 두 아내,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었던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고난 중에 맺어진 이 공동체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함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고난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인 뒤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공동체에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둘째, 원수까지도 구원의 시각으로 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열한 지파를 책망하지도,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 세력에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해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논리라면 경계하거나 보복하는 이해타산의 원리로 대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선한 행적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길 기도해 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끝까지 대우했음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해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의 원수인 두려움과 욕심이 광야 훈련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원수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타인을 구원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복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향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으며 가장 평안한 때를 누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요.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 하게 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 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셨는데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0: 또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어요.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하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떠라 고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7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도 열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겨우 두 해 동안만 왕위를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모를 때는 묻고 아는 것에는 충성하고 위기 때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을 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먼저 움직이다 넘어졌던 시글락의 실패를 기억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 여쭙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헤브론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다윗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간 것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세우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43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주천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함께하며 북한을 향한 성경적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다가올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 사랑, 본능을 거스르는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사랑, 본능을 거스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이를 안고 있을 때는 아이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숨쉬듯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자식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부모 사랑은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식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부모 사랑도 자식 사랑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부모 사랑은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둘째로 부모 사랑은 마음이 생길 때 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하세요. 부모 사랑은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부모 사랑은 신앙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과 맺어야 할 관계의 열 가지 질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모 공경 계명이 중앙에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놓여 있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즉 부모 공경은 가운데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계명이요 삶의 질서를 세워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현실에서도 복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모 공경은 관계의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분들이고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뿌리로 봅니다. 만약 이 인생의 뿌리를 내가 무너뜨려버리면 그 뿌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뿌리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명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뿌리를 지키는 믿음의 요청인 거예요. 둘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죠. 부모에게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세의 연습이에요. 눈앞에 부모가 계셔요. 그런데 눈앞에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 공경은 축복의 흐름을 여는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의 흐름 속에 우리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따라서 부모를 거부하는 태도는 그 질서를 거스르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신 그 축복의 통로 위에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그 물줄기를 내 인생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적이지만 속으로는 왜 저러실까 판단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를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찾아가서 말은 효도하듯이 하지만 대화가 혹시 길어질까 봐 서둘러서 자리를 뜨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를 가만히 보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진정한 이 신앙의 깊이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부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로 공경합시다. 부모 공경은 마음에만 머무는 생각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 부모를 이해하라, 부모를 동정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경이라는 것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먼저 선택하는 의지적인 순종이 공경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혹시 따라오지 않더라도 먼저 말로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짧은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세워주고 자녀의 신앙도 붙들어줍니다. 말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을 중요시하시고 말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입술로 내가 드린 그 순종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로 거친 말을 내뱉으면 아무리 물질로 공경하고 자식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보여도 공경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부모를 향한 우리의 그 말,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특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부모를 어떤 말로

대하고 있느냐? 공경하는 말로 부모를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시하는, 깎아내리는 말로 부모를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 아버지상이에요.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으신 분이에요. 늘 일만 하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집사님은 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기보다는 늘 형식적으로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공경은 마음이 아니라 먼저 말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가슴에 박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너무 말로 못했거든요. 그날 집에 가서 아버지가 평소처럼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다가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다가가서 조용히 아버지께 인사를 했대요. 아버지 오늘 또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또 평소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아버지가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집안 공기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말로 먼저 공경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하나님은 그 말 위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주 작은 축복의 말을 사용하셔서 굳어있는 말을,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태도로 공경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을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공경이 몇 마디 말로 끝나는 예의가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태도임을 말해줍니다. 공경은 부모님 앞에서 자식의 자세예요. 부모 말을 듣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경이 되기도 하고 혹은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부모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작은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 자식 간의 질서에 대한 존중, 곧 믿음이 그 태도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모 말이 길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 말이 길어질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 또 부모님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가 많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 의견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지라도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신앙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완벽함으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 자식 간의 질서를 내가 존중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순종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의 부모를 향한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말을 담는 그릇인 태도를 바르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치매기가 오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만나면 같은 이야기를 늘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어드렸지만 시간이 가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말은 점점 형식적이 되었고 시선은 자꾸 시계를 바라봤고 몸은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바쁘다고 일어설 준비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부모 공경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어머니를 찾아뵈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시계를 보지 않겠다. 했던 이야기 또 하셔도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천천히 들어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너가 바쁘지 않은 것 같아 참 좋구나.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신 거죠. 어머니는 다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아들은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존중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태도를 다 느끼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를 보시고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겸손과 사랑의 태도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로 공경하고 태도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공경합시다. 본문은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죠. 이 약속은 미래에 언젠가 성취될 약속이지만 현재의 순종 위에 세워지는 현재형의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은 지금 해야 그 약속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 공경은 여유가 생기는 언젠가 해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시간이 많을 때 그때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공경하라, 지금 순종하라, 지금 너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번의 전화, 지금 한 번의 방문, 지금 내가 부모님께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붙잡으라, 이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때는 늘 오늘이고 결단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일은 할 수 없어요. 내일 하겠다, 이 말은 못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루는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순종은 항상 현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공경을 미루면 후회는 반드시 남지만 부모 공경을 선택하는 지금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이 결정,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후회가 아니라 평생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0: 과거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을 붙들고 내일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집사님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어요.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려니 대도시에서 너무 바빴던 거예요. 전화로 안부를 물으려다가도 아 이번 주말에 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면서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그렇게 미뤄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까 말까 하다가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서 결국은 전화를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머니는 주님 품에 안기시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큰 효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을 그날 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냥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 공경은 말로 시작되고 태도로 성숙해지고 지금 결단할 때 완성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 공경은 말로 시작하지만 말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의 태도가 부모 공경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지금 미루지 않고 실천할 때 그 부모 공경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을 말로 공경합시다. 그리고 태도로 공경합시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실천합시다. 그리하여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